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엔 4월 스무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도시관리부문에서 24시간 홍수방지 일선을 지켜 전력으로 평안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문가는 과학적인 심리 및 시기 조절로 여유롭게 대학 입시 준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6월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의 보치 요구에 조차 정성을 동일관 신중을 기해 재반 준비 사업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을 거듭 정리 보완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세밀하며 확실하게 들어주어 조용하고 질서 있고 편안하고 쾌적한 입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입시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시름을 놓으며 사회가 만족하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로정에서의 한 차례 중요한 시험이며 더욱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이루는 관건적인 결전입니다. 이번 입시는 10여 년간 학업이 정진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가정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재능을 품고 뜻을 세워 분투한 학생들의 인생 진로와 관련됩니다. 전주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할 때 관한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입시생, 학부모와 사회에 대한 드높은 책임감으로 면밀하게 보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줌으로써 평안 입시, 공평 입시, 따뜻한 입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기풍 교율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력, 시설, 기술 방지를 병행해 시험지 기밀 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고 시험장 관리,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신형 첨단 부정 행위를 방지 타격하여 시험장 질서와 입시 공평,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입시생들이 공정한 입시 환경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입시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입시생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 소음관제, 음식안전, 비서방지 등 종합보장을 참답게 잘하고 입시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인문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입시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감을 높여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응급대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력을 강화해 시험장 주변의 안전위험 우한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시험장 주변의 안전순찰 빈도를 증가하며 자연재해, 극한 날씨 등 돌발 상황 방지책을 보완하여 여러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학 입시 전체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 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올해 시공항국에서는 혁신적으로 전시 최초의 사기방지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구축했습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상호작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몰입형, 상호작용형, 체험형의 새로운 사기방지 교육 진지를 마련해 군종은 가상공간에서 완전한 사기 수법을 직접 경험하고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며 사기 방지 경각심을 깊이 새기고

0: 예방 기술을 능숙하게 습득해 군중의 재산을 실제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월 하순 사기방지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시공안국은 일부 시민들을 체험관으로 초대해 몰입형 사기방지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체험관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은 고도로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 대가로 돈을 돌려주는 사기, 고객 사칭, 가짜 대출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사기 장면을 재현하며 사기범의 대화 내용, 작동 인터페이스, 심리적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단체 예약을 받으며 15인 이상 단체에 한정됩니다. 소속 사위구역 또는 단위에서 일주일 전에 통일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성공 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체험관에 입장할 수 있으며 1회 관람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 체험관은 앞으로도 선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전민 사기방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안 연결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1: 6월 4일 우리시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강한 비가 내렸으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로적 강수량도 많아 도심 도로와 저지대의 홍수 방지 암벽이 급증했습니다.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측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낙엽과
0: 구원을 지시해 수험생들이 과학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평온하게 수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마지막 단계에서 수험생들은 장기간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다양한 준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수험생의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의병원 간담비위과 주임 신창룡은 많은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긴장해 복통, 변비, 설사를 경험하는데 이는 긴장과 불안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적절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이나 소설을 들으며 감정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 바, 무작정 압박감을 더하면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전 식이조절 역시 수험생의 컨디션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의는 시험 전 식사는 안전하고 담백하며 안정된 원칙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양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위장 질환을 유발해 시험 준비 및 시험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의 소개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담백하게 먹어야 하는 바, 부드러운 국수, 소화가 잘 되는 죽, 삶은 계란 등이 좋고, 점심 식사 때는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 바, 주로 닭가슴살, 생선 등 흰살 고기 종류가 좋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수험생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이 풀리면서 과식을 하게 되어 다음날 시험에 영향 줄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 문제에 대해 우리시 중소학교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의 심리교육연구원 관효우는 수험생의 자기조절 방법과 학부모의 지지적 역할에 대해 스트레스 해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시험 전 긴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시험 도중 머리가 새하얘지거나 손바닥에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사사육 호흡법과 긍정적 심리 암시를 통해 빠르게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불안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심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는 수험생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는 자녀와 함께 시험 용품을 정리하고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 학부모들은 일부러 생활 리듬을 바꾸거나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전에 자녀가 긴장할 수 있는데 학부모는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수용해 줘야 합니다.
1: 그는 북산가도 단성사회구역에서는 공유 공간을 업그레이드하여 취업정보 게시판을 추가하고 봉사 내용을 풍부히하여 작은 공간을 야외 작업자와 사회구역 주민들의 따뜻한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공유 공간은 휴식 공간, 음수 공간, 충전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

0: 나고 조개 의자와 식사 공간을 갖추어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자의 물 마시기, 휴식, 충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공구 공유 코너, 책 공유 코너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여가 활동, 비상시 물품 대여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성사회구역은 공유 공간의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 봉사를 최적화한 동시에 취업 정보 게시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사회구역 3.1군들은 정기적으로 채용 정보 및 취업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집 앞에 취업 봉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애심 진료, 건강 검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야외 작업자에게 건강 보장을 제공하고 관할 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0: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0: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위가 상하기 쉽다면서 전문가들은 과학적 보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나 찬 음료 한 잔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찬 음식을 많이 탐하면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은 비위를 보양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대중들은 이 시기를 잘 들어주고 과학적으로 보양할 수 있습니다. 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름철에는 인체 양기가 체 표면에 몰리기 때문에 인체 내부는 오히려 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령하의과대학 중의학원 교수 곽빈은 여름에는 비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성질이 차가운 수박이나 멜론 등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냉습한 기운이 비위에 직접 닿아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등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된 과일은 더 해롭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과일 섭취는 적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으로 통제해야 하며 한 번에 과식하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찬 음료도 절제해야 하는 바, 만약 마시고 싶다면 입안에 약 5초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켜야 하며 입안에서 이가 시리지 않게 하는 원칙을 지키고 매일 찬 음료 섭취량은 150g을 초과하지 말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름철은 냉차를 마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냉차에는 금은화, 국화, 뽕나뭇잎, 하고초 등 차가운 중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많이 마시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위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체내에 열이 있고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마실 수 있지만 장기간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곽빈은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가 많아 인체가 습사의 침입에 취약하다면서 비장은 건조하고 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습기를 제거하고 비장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봉령가시련죽, 룡안련자죽 등은 비장을 든든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하므로 적당히 먹을 수 있으며 차갑고 기름지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산책, 발금단, 요가 등 매일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적당한 땀배출을 통해 몸의 습기를 배출하고 비장과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등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특히 배꼽 부위는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피하고 잘 때 배를 잘 덮어 한기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말이면 두통, 출근하면 호전되는 증상, 과연 무슨 원인일까요? 네, 최근 절강성 인민병원 월요 캠퍼스 신경내과 외래 진료실에서 31세의 정 여사는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평일에는 호전된다면서 두통 때문에 림고평 주임의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림고평은 정여사는 업무가 바쁘고 많은 젊은이들처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검색어가 한동안 인기 검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림고평은 우리 뇌 내의 특정 소형체는 아데노신 소형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와 결합해 뉴런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피로와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데노신과 경쟁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너도 나도 결합하려 합니다. 일단 카페인이 자리 잡기에 성공하면 정신을 맑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역할을

0: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커피 금단 반응 등 커피와 관련된 불편한 정황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금단 반응의 구체적인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커피를 끊자마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정여사처럼 특정 시점까지 축적된 후에야 두통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금단 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세 가지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기름의 혼합물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어떻게 먹는가에 달렸습니다. 성분표가 생우유 또는 우유로 시작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비유제품 크리머, 경화식물 기름, 코코아 버터 대체 등 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포장을 선택하고 섭취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기타 단음식의 섭취도 감소해야 합니다. 저온이 단맛에 대한 인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실제 단맛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걸쭉한 요구르트, 바나나 등으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는 설탕과 첨가제 섭취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주지 못한 사랑은 왜 이리 많은지, 내가 몰래 쓰려고 남겨둔 건 아닌데, 더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도 막아주고, 좋은 그늘도 되어주고, 멋진 풍경도 선사했더라면, 아침을 주고 나면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을 챙겨주고 나면 저녁을 서성이며,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란 정말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도 또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这压抑自己的人，我们把他们克制住，遗憾。

때보다는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될 텐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0: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과연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다 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이 먼 훗날에 더 보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서품 새호랍이 보내드립니다.
1: 야야야야야야야야 나래도 나라 빨리 싹 박는다 빨리 아침에 나
2: 야야야야 일어나 아침에 나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이 아닌다
2: 아버지 오늘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고모님도
1: 야 그놈아 이게 밤중에 서박한 꿈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됐대요 역대 좀 똑대기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이야 오늘 며칠이야 보자 아 오늘 이게 삼각해체 너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바바 날이구나 아, 아버지 바바 날이구나 예?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면 안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바 폐야 아버지 폐야 어?
3: 아 폐는 또 무슨 폐일까
1: 예,
3: 아니
1: 예.
3: 아 바죽같다
1: 아이 폐라 응? 지금 당순강에서부터 거세 서울 대통령하고 온 국민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 멍세하시라는 이때 니 어때 집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다고 니 깡패야 니 허세우야 이말
2: 또 아침
1: 보자 야 너는 오늘 전화부터 저 동네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 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 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셨어
1: 이제는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두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 먹겠다 이게.
1: 에휴 말세 지는
2: 아들이라고 에휴 아 정말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장국 그래야 된다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디 아침을 안 한다 아침을 내 아침을 안 한다 예?
1: 어 해라
2: 내가 그래 감자 봐 왔구만 예?
1: 어 그래 알았다
3: 야 그놈 놀랐다
1: 야 놀랐다 그놈 새끼 지지마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하면 노벨을 그리래
3: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3: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쇼플샷 나가 소금 때 갔어, 그
3: 야, 그 같이 소금 다 불어 넘긴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딱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마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0: 당부 이게 바가만 아이까시나 이거? 야, 니 당부야? 아버지 어쩌니까 저 당부라는 게 바가만 아이까시 났습니다. 야, 이게 뭐임도 개자자겠어요 정말이야?
1: 야, 그래도 내 이 집안에서 제일 좌사인데 그런 거 좀 양보라 많이 되겠냐?
0: 아버지는 그냥 좌사에 대해서 양보라고. 야는 뭐 선진에 대해서 양보라고. 그럼 나도 이 집에 아버지 누구 나를 양보라 하면 예?
2: 야, 밖카메라 아이까지 했으면 가시면 되는 게고 소금이 없으면 니 오늘 당부인 게 생드렁 따라가 소금 싸우면 되는 게인데.
0: 어?
2: 야, 그래고 니 전부터 토요일 날에 니 용산촌에 그 최고압을 만나러 갔더니 밖카메라 가세. 난 그 밖카메라 아이까지고 내 손을 가시고 내 그 밖카메라 바보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호상 도움에 살아야 된다. 이게 허세지, 별게 허세야. 니처럼 그렇게 속이 잡고서 무슨 노릇 해먹겠니? 이거 정말.
0: 알았어, 그만. 내 가시고 여기다 밥 안 치면 되지?
3: 에이, 아, 민들레 저요. 아, 내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야 당신들의 전산 값을 은행에 몽땅 넘겼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치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치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이름은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0: 그렇게 딱 말했지.
3: 아, 예.
0: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3: 아, 예, 맞습니다.
0: 야, 내 입마 캔디 니들 다 더덕촌에 더덕을 소개해준 값은 난 어째 285만 딱 주니. 어?
3: 야, 아버지도 나한테 무슨 일이라고 정말.
0: 야, 나는 이만 니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야. 어? 야, 내 말이 아이 듣기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그대 아이들 아니에요? 어? 이게 쌀뚱물을 콱 쏴.
2: 아유, 왜 이 아침부터 정말. 일단 톤수님이 공닥도 시작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 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겸는 새끼.
0: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합니다 글쎄. 아,
2: 네 무슨 게 억울해야.
0: 야 어째 다른 사람들한테 잔금 3천 5천씩 주면 나는 딱 285만 정도. 에? 이게 말이 아니 맞을지. 에?
2: 그게 정말 조금 빌라탄데.
0: 빌라탄데 글쎄 빌라탄데.
3: 아버지 보기에는 좀 미치는 것 같지만
0: 네 어째 미쳐야 되는가 말라. 어? 어?
2: 야, 좀 남 말 똑똑히 들어보고서 말해라, 야.
0: 알았어,
3: 아버지. 상금 주는 것도, 응? 아이, 리운에 따라 풀어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 제 맘대로 한가? 그리고, 아이, 내 이 촌의 주임으로서, 아, 우리부터 자태를 높여야, 아, 촌민들이 할 말이 없지.
0: 야, 임마, 니 아버지를 몇 프로 고쳐서 많이 되니? 임마, 내 임마, 이럴 땐 임마, 그것만 더 큰 거라도 다 고쳤다, 내 다 고쳤어.
3: 무슨 목이 떨어질 소리 할까?
2: 야, 이거, 야, 입에서 무슨 숨소리 나오게? 고쳐 듣지 마. 아이고,
0: 이야, 이래 먹거나, 야, 위대합니다. 야, 존중스럽습니다. 걔, 우리, 셀러는 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쭉 나가라, 쟤 노릇을 못할 새끼.
3: 나는 또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2: 어째 아이 그렇겠니? 에휴, 저게 언제 사람질 하셨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발. 저 내부로 내게 힘들다.
2: 아이고, 주임이는 하던 공장이나 맞아. 그냥 기름 넣고. 아, 빨리.
0: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뚜문뚜문 내부도 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 됨도. 예?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2: 이건 알겠는데, 임매.
0: 말로만 뭐 허세 썩고 하면, 예? 야가마 딱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 하면, 예?
2: 내 길에 뭐라 돼?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돼?
0: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수임입니다. 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니, 예.
0: 야. 무슨 버섯이 어쩌고 뭐 빨리 내려왔다지?
3: 아바. 금년에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0: 야, 잘했어.
3: 은행에서 가금을 내려보냈단 말이야.
0: 야, 이게
2: 기름장 났다. 야. 야. 맞나? 그 버섯 전문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시름상 나다.
0: 시름상 나다.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뛰겠다. 야, 개지 말고 나를 달라. 아버지 달라. 예, 개지 말고 달라. 달라.
3: 달라.
0: 아버지, 야, 봐봐, 눈 딱 부르고 내가 어찌가?
2: 에이,
3: 무슨 소리 한가? 아이, 쫀쾅 쫀용인데.
2: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0: 응?
2: 야.

0: 1일부터 친척 관계나 혈육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때? 이 위대한 주임이고 콩방맹일 일이니? 내 네 신보를 몰라서 이거 또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 놓고 개잡이나 할 뿐에서
1: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에? 그 우리 먼출망치로 먼출망치로 외국제를 먹당 바꾸단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노 아버지도 먼출 잘 치겠는지 어떻게 함도 에?
0: 아이고 네 지금도 주임이야 네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들 고액에 싹 들어갔을까 너 비치지 마 너 비치지 마 비치지 마
2: 아 말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에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당내가 안도
0: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는데 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다 안돼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1: 아버지 뭐시 오늘날 소설을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몇 얻어가지자 그래도
0: 야 여기 당장 발바퀴 모으게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뛰고 내리뛰고 한대 너는 애비를 생겨서 못해주지 못할 정도 거기서 무조건 뜯어내겠다고 얘만 네 사작하고 그스살이길래 주임살에서 야돕따라하고 따가닥하고 쌔가 맞았지
1: 아니 여기서 어째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로 돼서 따가닥 떨어지겠네 아버지 다시는 없음도 에?
0: 어?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너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향이 올라가서 네 문제로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손에서 못 하더라도 투표랑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1: 난 어찌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좀 생 누가를 싹 빼먹겠다 이게
2: 이제 타네
1: 뭘 타겠니 이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이마 아버지 정말 너무하구만 어찌
0: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1: 아 같이 산다 아,
0: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수댕기 잘 뜯어먹게 됐어 이거
1: 하필이면 우리 농촌에 와서 대고 사는 거 말이야
0: 글쎄 나도 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1: 그렇지 자석이 일본에서 좀 더 늦게 왔더라고 내가 그때 천주님은 너무 더 해먹었을지 야 그때 우리 내한테 어느만 재밌었음도 매일마다 개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0: 어째 네 천주님한테 그게 뭐야
1: 어째 그래서 내 물도라노 내 몽땅 천민들 동원해 했자구만 생각 안 해놨구만 아버지
0: 야 그것도 무슨 해놨던 자랑질이야 이거 정말
1: 야 그거라도 해놨네 할 말 있지
0: 야든 네 주임진 한쪽엔 그래서 위에서 조그마하고 그 용도만 내려온다 아무 제사 먹을 일 생겼다고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전부 때랑 얼굴에 싹 들어박아서 이게 뭐야 지금도 허물이 크다만 기했는데 이미 정말
1: 아, 내가 뭐 전에도 아이 아까봐서 그랬습니다 왜? 아 걔하고 아버지 그때는 아이 먹었습니다
0: 안 먹었다 난 먹어도 니처로 추석에 그 오리주두리한 소리는 많이 들었다 야야
1: 뭐? 오리주두리? 누구 그랬던데 누구
0: 동네 아줌마들 다 기억해 다 기억해
1: 어느 아줌마? 아니 아줌마들이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뒤에서 나를 혼자 욕하고 내 정말 내
0: 그놈의 기기 진대
2: 아버지 난 8시까지 은행 가야 돼
1: 야 밥 먹고 가라
2: 예 내 지금 마을 오로 마주 나가겠습니다 예
1: 어째
2: 아버지가 아버지 그 집도 거두셔
1: 어
2: 방심하지 말게
1: 알아 야 인물이 꼭 꼽아야 된다, 어? 아버지, 응? 보면 온다는데 우리 청소를 해놔야지.
0: 야, 당연하지.
1: 예. 아버지, 아버지는 여기를 거둬서 나는 화장실장 거둘게. 가있어.
0: 야, 이게 제발 나하고 나 비슷해야 되겠는데 내하고 나사치가 이렇게 나면 내 차례 놓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니?
1: 야 아버지 아, 뭐하고만 보험 온다는데 야 정말 집은 빨리 커졌어 예?
0: 야 보험 온다는데 너는 어째 얼굴에 더 보면 한마디 쳐봐라 그러니
1: 야 보험 얼굴에 깔끔하게 보여야 어찌할 수 있겠는지 알지
0: 니보다 난 더 멀리 있는데
1: 야 보험 온다는데 태급이 어찌 니가
2: 아버지
1: 야 보험 어디 무조건 곱게 생겼지 보험 어디가 아버지
0: 어?
1: 보모 아이 왔었구만
0: 야
1: 보모는
2: 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내일이 온답니다
1: 뭐? 이야 정말
3: 청선아기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래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옌지롱매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옌지중합광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수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울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

아, 명월 9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준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
1: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0: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

자, 마지막 부분. 달빛 안고 단 꿈꾸는 는 올라 꾸는 아닙니다. 꾸는 올라갑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 번 더 반복됩니다.

0: 네, 명월후의 밤이요. 함께 불러봤습니다. 이 반주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없네요. 네, 김현춘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래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 또 계속 함께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0: 바쿠아치다.
1: 가슬가슬하게 들뜬 입술을 달싹거리며 시오노가 말했다.
0: 길이가 일척팔천이라서 그렇게 불렀는데 뭐 피리와 비슷한 거지.
1: 시오노가 사쿠아치를 들어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았다.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0: 나의 남편 사사시로는 사쿠아치의 달인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1: 시오노의 파리한 얼굴에 웃음기가 떠올랐다.
0: 그가 듬숙하게 앉아 사쿠아치를 볼 때면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 동경의 아사쿠사에 사쿠하치를 가르치는 교습소를 차리고 있었어. 나의 오빠가 사쿠하치를 배웠고 그렇게 알게 되어 결혼까지 올렸지.
1: 시오노가 뜬금없는 화제를 꺼내들었고 춘자는 어리둥절해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시오노의 얼굴에 엽게 떠올랐던 미소가 금세 사라졌다.
0: 그러다 남편은 군에 뽑혀 만주로 출정했다. 몇 달 못 되어 나의 오빠까지도.
1: 시오노가 류창한 조선말로 말했고 전례 없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기에 그녀에게 종기에 약을 발라주며 춘자는 그 말에 귀를 빌려주었다.
0: 나처럼 남편을 만주에 출전 보낸 부인들은 몇천, 몇만 명인지 모른다. 생사를 근심하여 손바닥 피끔이 닳아지도록 밤낮으로 무사귀환을 빌었지만 몇 년이고 소식을 알 수 없었어. 그저 애타는 편지만을 주거라 써서 보냈어도

0: 방에 돌 던진 격이었다. 후에 알고 보니 보낸 편지들은 대개 심사를 거치는 썼다. 어떡하나 만주로 또 남편의 곁으로 오려고 별의별 애를 다 썼지. 그러다 여자 애국 봉사대 일원에 자청하여 들어서 결국 이곳까지 오게 됐다.
1: 시오노의 이야기가 문득 끊겼다.
0: 그 다음에는요? 소노 측기에는 그때도 지금도 일본에는 나 같은 여자들이 많았다. 여자 애국 봉사대 말고 여자 근도 보국대, 특별 지원대 등등으로 나라를 위해 몸바치려는 여인들이 많았지. 일본 전체가 병영으로 변해버렸어. 아녀자들은 물론 학생들, 지역, 눈먼 사람까지 군수 물자 생산 업체 이 모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 우린 달갑게 받아들였다. 만주로 와서 맨 첫날은 구락부 책임장교를 거들게 됐지. 싸움판에서 돌아온 그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사쿠아치를 불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밤에 나더러 몸까지 바치라는 거였다.
1: 시오노가 또 한 번 사쿠아치를 만지작거렸다.
0: 만주로 오면서 나는 남편에게 보이려고 그가 아끼던 사쿠아치를 지니고 왔지. 그에게서 배워서 나도 사쿠하치를 불 줄 알았다. 난 사쿠하치로 병사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은 사쿠하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쿠락부 장교는 자신의 몸으로 황군을 안위하는 것은 여자 보국대의 본분에 맞는 국가 보답의 행동이라면서 나를 꾸짖었지. 난 메일을 눈물로 보냈다. 그러자 구락부 책임 장교는 나를 버렸고 난 더 험한 지경에 떨어져야 했다. 원동 군수처라는 곳으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나는 일반 병사들을 접대해야 했어. 내가 일본 여자인 줄 알고 모두가 나를 점명하였다. 지어 하루에 60명을 받아본 적까지 있었다.
1: 그녀의 목소리가 몰기에 젖어들었다.
0: 나는 이 모든 것이 천명이라 생각하고 달갑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매일 수십 명의 남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천황 폐하를 위해 어서 오세요 라고 외치고 또 외쳤다.
1: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런 표정이 떠올랐다. 종기를 처치해주던 춘자는 아픈 곳을 건드렸냐 얼른 손을 멈추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음각이라도 한듯 고통스러운 표정이 내내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육신의 아픔보다 더 큰 마음의.
0: 그날은 승전 용사들을 위해 군에서 환영회가 있는 날이었다. 몇몇 일본 정신대의 젊은 처녀들과 악기를 잘하는 내가 뽑혀 구락부의 무대 위에 올라 노래하고 또 악기를 불게 됐지. 한참 열심히 사쿠하치를 불고 있는데 병사들 속에서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제작의 최림 3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 노그름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거나 두 팔로 목을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아이를 볼 때면 삶의 모든 고단함이 눈녹듯 사라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노그름하다입니다. 노그름하다는 좀 노글노글하다 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른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그름하다는 또 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 때 아이가 먹기 좋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마르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따뜻한 차한 잔이나 노그름하게 쓴죽한 그릇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믿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송에서 분발 정진하자.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시로 안내합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전국 밀 수확률이 6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이란과 파키스탄 대한국 내무부 장관이 회담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은 탄생할 때부터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체의 초심과 사명으로 확립했다고 표했습니다.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인류 발전사의 장엄하고 화려한 화폭을 그렸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 보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송에서 분발 정진하자는 혁명 성지를 찾아 그곳이 겪은 격변의 세월과 눈부신 현재를 조명하며 당의 지도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민 흥업을 실현한 비범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금맥과 용광, 홍색 야외박물관, 조제전시관, 상해시 황포구의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특별전시청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빛을 더하는 하나하나의 진귀한 혁명 유물과 문헌은 천지개벽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기념관 당면의 소개이며 관장인 조닌환은 습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의 모든 역사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고 해도 올 때기를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서서 돌아보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우리가 어디서 오고 금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일깨워줍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와 가흥 나무홍서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을 향해 덫을 올리고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배태한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의 선구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하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희생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가며 혁신원천 역량을 통 G60 과학혁신세량에서 양포과학혁신벨트, 소회 모소공간에 이르기까지 상해는 글로벌 최우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 앞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산 대형 항공기, 대형

0: 통, 크루즈선 등 종국 제조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많은 일위가 상해에서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상해는 이민의 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의 도시는 이민을 위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자원을 이민에게 돌리고 량질 공급으로 이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로후 주택 단지 개선에서 지역사회 식당 건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 화원 도시 건설, 황포강과 소두화 생태 복원에 이르기까지 상해시는 끈질긴 노력으로 대중들이 맞닥뜨린 오랜 과제와 뒷근심을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타포교 가도의 한 주민은 현지 로인들의 소회가 크다며 늘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행운스럽고 행복합니다. 절강 가흥은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강과 상해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장강 삼각초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도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가흥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54,939원을 기록하면서 연 22년간 절강성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가흥의 규모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전국 선진 제조 100강 도시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급 정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실화 서거인 기업 243개를 육성해 전국 지구급시 잘 이용해 위대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위험 앞에서 과감히 투쟁하고 도전 앞에서 과감히 돌파구를 입장을 확고히 하며 총족한 저력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신시대 중화 대지에 재분해에서 도약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총량 세계 2위, 화물무역 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혁신력이 가장 빨리 상승하는 경제체 중 하나로 부상했으며 종합혁신능력은 세계 9위에 놓였습니다. 상하이 달 탐사에서 분투자 호심의 잠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대국 중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인원 규모, 글로벌 100대 혁신 클러스터 규모 모두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세계 과학기술 강국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교육 체계와 사회 보장 체계, 의료 체계를 건설했으며 이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은 보다 더 충실하고 보다 더 보장되고 있으며 보다 더 지속 가능해졌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초유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14억여 명의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투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백년 대당은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로종에서 우리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하고 초심을 견지하며 고름을 멈추지 않고 더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며 새롭고 더큰 휘황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낼 것입니다.
1: 한전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한전 부주석은 우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습근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한전 부주석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습근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도적 역할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얼마 전두 나라 정상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제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중국 러시아 관계의 시대적 대포를 부단히 풍부히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에 대한 량화한 조건을 전해줄 것을 한정 부주석에게 부탁하고 나서 당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놓여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와 선린 친선을 계속 심하고 제분야 교류 협력을 추진하며 중국 러시아 관계의 확실성으로 세계 평화 발전에 안정성을 더하기를 희망합니다.
0: 한중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19회 상크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론단 전원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관리 창의를 실천해 아름다운 미래

0: 를 함께 창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연설에서 당면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롭고 협력 상생하는 세계를 함께 구축하길 희망합니다. 한종 부주석은 글로벌 관리창의 실천을 둘러싸고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평등한 협력을 견제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회를 함께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연설 후 진행된 상무교류 시간에서 한종 부주석은 종로 관계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 농업농촌부가 6월 1일에 발표한 밀기계 수확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확한 밀면적은 이영무 수확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동시에 밀수확이 끝난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 작업을 질색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하, 회하, 해하 주요 생산지의 겨울밀은 수확 절정에 이르렀고 섬서성과 산동성은 이미 대규모 수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동성은 지역별 농업응급구조센터 704곳을 조직하고 트랙터식 곡물수확기 4,600여 대를 비축했으며 밀건조 서비스 지점을 2,00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덕두시 대규모 농장주 과건지에 5천여 밀밭에서는 트랙터식 수확기가 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봄은 하루를 다투고 여름은 시기를 다툽니다. 밀수확을 끝난 지역은 바로 여름 농사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는 고성능 파종기와 벼고속 이양기를 널리 보급하고 합리적 밀식, 수분 비료 일체화 등 핵심 조치를 실시해 대면적의 작물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평현 농업생산합작사는 8개 향진의 6만 무 밭에 전과정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형의 지능형 파종기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함비한 밀식 기술을 적용해 옥수수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상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여름 파종 진행률이 근 20%에 달합니다. 현재 농업농촌부는 지역별 작물별로 여름철 관리 기술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조와 과학기술팀을 현장에 파견해 여름 수확,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생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으로 내수를 속출하기 위해 특별자금 전호군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금융부문은 대출이자보조, 금융보증, 리스크보상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을 발행한 소비수업 영업주체 대출 중 70%는 왕신건과 같은 소형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자금은 식당 확장, 민박 업그레이드 등 소비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일련의 내수 확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특별 보증 등 세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오고 설비 갱신 대출의 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했으며 각 지방의 자금 참여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용암시 한 기업은 지능형 접재 장비를 도입해 3분 30초 만에 컨테이너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졌습니다. 3,550만 원의 대출은 기업의 자금 공백을 신속히 메워주었는데 이 대출은 중앙재정의 1.5%포인트 리자 보조와 지방재정의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새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용세기업의 대출, 설비갱신대출, 서비스업 경영조치대출, 개인소비대출 등 신규 대출 8조 8천억 원 이상을 유도했으며 실리를 챙긴 경영조치는 271만 개, 조민소비자는 연인수로 5,419만 명에 달합니다.
1: 2026년 전국통일대학 입시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험생 규모는 총 1,29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험 전날인 오늘은 주요 과목인 어문과 수학시험이 치러지며 각 지에서는 대학 입시 수호 작전을 통해 철저한 시험 조직과 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평안대학 입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학 입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보안 검색 게이트 플러스 인력 검색이라는 이중 모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 행위 장비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능형 순찰 시스템과 함께

0: 시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소성 남경시 제9중학교의 곽성 교무위원은 올해 시험장의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다수 도입하고 신호 차단기와 AI 지능형 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수험생들에게 보안 검색을 실시함으로써 고도 신기술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수험생에 대한 봉사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각지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지는 출퇴근, 식숙, 위생, 소음 관리, 심리 상담 등 종합 봉사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쾌적하며 옹기는 시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북성 석가장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의 장화경찰은 수험생이나 수험생을 태운 차량은 우선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며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교육과 주의를 주는 선에서 즉시 통과시켜 교통 문제로 단 1분도 지체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 기간 사천, 중경, 광동, 강서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지에서는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로선을 미리 기획하여 시험장 이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응담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신강대대의 재진욱 부대대장은 시험장 링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교통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혼잡 발생 시 즉각 소통을 확보해 도로의 원활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들어 국가개발은행이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물류, 에너지, 수리, 도시, 정보, 과학기술 등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전 생명주기 금융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발급한 인프라 대출은 4,406억 원으로서 유효 투자 확대를 다그쳤습니다.
0: 국가홍수 가뭄방지 총지휘부가 6일 중경과 귀주에서 홍수방지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비상관리부와 자연자원부의 합동 분석에 따라 같은 날 중경과 광서에 국가지질재해 4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은 순찰, 점검과 조기경보 관측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들을 지체 없이 대피시킬 것입니다.
1: 6월 6일은 전국 안구 건강의 날이며 올해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안구 건강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안구 건강 봉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성과시 현 3급 안과 의료 봉사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 지방에 보급하면서 인구 100만 명당 백내장 수술률이 14차 5개년 국내 안구 건강 계획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0: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6월 6일 자체 개발한 글로벌 해양현상 지능형 예보 대모델인 랑하해양 대모델 2.0 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 대모델 구도를 기반으로 기존 수치 계산 방식이 예보 성능 한계를 돌파해 태풍, 강수, 해빙 등 6가지 해양현상의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해양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등의 지능형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1: 이란 모메니 내무부 장관이 6일 저녁 파키스탄 나크비 내무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모메니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 과정에 변경 안전, 마약 퇴치, 테러 대응을 포함한 쌍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양측은 또 경제 영역에서 양국 간 년간 무역액을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크미 내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당면 모험주의 행동으로 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불러온 모든 결과와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어떤 정세, 고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의 한 레바논 정부군 순찰대를 습격해 장교 2명과 장병 1명이 숨졌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이번 습격은 레바논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긴장세를 지속적으로 격화한 행위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은 자신의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정부군 군용차 한

0: 군대를 습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행동 목표는 레바논 진주당이지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5일과 6일 이틀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진주당 무장 인프라 150곳에 대해 공습과 화력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무기 저장고, 지휘센터, 로켓 발사 장치, 군사 행동에 사용하는 기타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이란 시설은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한 레바논 진주당의 습격 계획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 장병 2명이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6일 전한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밤 가자지구 남부를 공습해 팔레스티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의 군사 지휘관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이 지휘관은 충돌 기간과 최근 며칠간 이스라엘군 부대를 겨냥한 여러 차례 습격 행동에 참여해 이스라엘군 현지 배치를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마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여러 곳을 습격해 최소 팔레스타인 7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6일 러시아 국방부가 자국군이 하르키 우주의 셰프첸코 마을을 장악하고 총 153개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원격 무인기 생산과 저장, 발사 장소, 연료와 교통, 항구 기반 시설, 우크라이나
0: 본 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보고한 에볼라 확진자 수는 로계로 471명, 사망자는 84명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보고한 신규 확진자 수는 100여 명, 사망자 수는 20명입니다. 에볼라 확산 속도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전에 규모가 5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대응 계획을 공동 가동하고 향후 6개월간 전염병 관측,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 통제 사업에 진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에볼라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전염병 사태에 영향을 받는 국가를 돕고 邻국이 예방사업 요건을 마련하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립의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훈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초대석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폭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초적 시간입니다.

예, 당시 중국 공산당 동서년 제1구 사업위원회 서기였던 공문창은 장정들은 국민당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이기에 그들의 가족을 전쟁 피해 가족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급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가족들을 정치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대하며 생활상의 어려움을 구제해주고 독거로인은 마을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1953년 7월에 만여 명이 넘는 국민당 부대가 동산을 기습했을 때 섬을 지키던 우리 군은 1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병력 차이가 현저했지만 동산 군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전국적으로 버위선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 피해 가족들은 국민당은 우리 가족을 잡아가지만 공산당은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으며 귀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위해 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실사구시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사구시 여부는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참말과 바른말을 하는가, 실제적 일을 하고 실효성을 추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나는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 모순을 감추고 대평성세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치대에 열중하고 실제적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공명심에 사로잡혀 눈앞의 성공과 이익에 급급해하는 사람은 모두 사심과 잡념을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젊은 간부들은 립신과 처사에서 당성을 견지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당성 수양과 단련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과감히 진리를 견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무실적 행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전한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정직하다고 해 아둔한 것이 아니며 성실했다고 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면 사리사욕을 탐해 연출이나 기문 거래나 권력 대 금전 거래를 하는 등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그 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간부의 직책이자 가치입니다. 당이 간부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지 나으리 행세를 합니다.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과업은 더없이 막중하므로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이 결여되고 집행력과 전투력이 없으면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책임지고 이를 성취하려면 탁상 공론만 해서는 안 되며 실속 있게 일하고 정득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양진의 학사들이 공담만 하다가 정무를 망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왕연은 그들 중 대표적 인물로서 누구도 그의 언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소진 말년에 가족 부목 성득이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침공하자 태위 왕연은 포벌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성득이 왕연에게 소진이 실패한 원인을 묻자 왕연은 백방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성득은 명성이 자자하고 중책을 맡겨 있는 태위가 젊어서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조정에 출사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태위의 죄는 바로 전하를 파괴한 것이라고 왕연을 질책했습니다. 후에 왕연은 성득이 보낸 사람의 손에 죽게 되는데 죽기 전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제적 일을 했더라면 이 지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
0: 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붕기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가 합작해 건설한 방코크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 4월에 가동한 대기환경 슈퍼 관측소는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 기상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방코크 공기오염의 정확한 근원과 과학적 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코크에서 공기오염은 두드러진 환경문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공업활동, 주변 지역의 생물질 연소 등 다양한

서로 겹치면서 방구크의 공기오염은 출처가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뚜렷한 등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면 방구크시는 학교 휴교,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재택근무 장려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환경슈퍼관측소 타이측 책임자인 타이농업대학 환경학원 수랏 볼러 교수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원 분석은 방콕의 대기오염 퇴치에 중요한 임무라며 예전에 초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을 한 차례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모니터링과 추적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랏 교수에 따르면 현재 관측소는 이미 근 두 달간의 수치를 수집했으며 일부 매개 변수는 점차 조정 중입니다. 앞으로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공기질 감청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공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정부가 관리 결책을 제정하는 데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비 제공 측인 중국 력합과학기술 호남 주식위원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 기술경비 왕본랍에 따르면 관측소의 감시 측정 설비,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했으며 실시간 과림물 조별 분석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이더를 배치해 과림물 공간 분포 감측을 실현해 과학연구 일꾼들이 오염 내원을 재빨리 식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시 정부 타이공업연합회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있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방콕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도 최근 몇 년 동안 공기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는 한층 더 완비화한 공기오염 정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기질 감측, 오염원 분석, 데이터 분석과 정비 기술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타이에 많은 참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공기오염 관리 분야에서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협력을 물환경 정비, 탄소 배출 감축 등 여러 면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0: 보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재력력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탈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수리남수도 파라마리보에서 중국 기자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수리남 공공 공정부장 증금영은 석유가스 산업의 대개발 전야에 놓여있는 수리남은 기초시설, 녹색발전,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중국과 상무 협력을 갈증 심화하고 발전 기회를 공동 공유하며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입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은 수리남 독립 후 가장 일찍 외교 관계를 건립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상무 관계는 끊임없이 심하고 협력은 날로 긴대졌습니다. 우리는 수리남의 중국인 군체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리남에 대한 중국의 장기간 지지에 사의를 표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21세기 초부터 상업 무역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현지의 신형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또 대량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도입해 현지의 경제 발전에 활력을 주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리남 거리에서 사람들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대형 상가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은 수리남 공공공사부의 주요 직책 중 하나입니다. 증금영 부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선진 기술을 운용해 대량의 도로와 교량 항목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수리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건설자의 고효를 사업 방식을 두고 현지 민중들은 효를 차기도 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 건설자들이 보여준 책임적 자세가 존경스럽다며 이는 수리남 국민이 선호하는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유가스 산업을 가동하기 전야에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과 중국 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28년 이후 석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리남 주택 공급은 신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국내 수요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리남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해안 방호,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수리남과 중국은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한창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대개발을 정식 시작하기 전에 정부 관리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은 인터넷 인프라를 승격하고 전자 정무 건설을 추진하길 희망하며 중국과 세계 각지의 기업이 수리남에 와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수리남 무역공업관광부장을 지낸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두터운 중국인 사회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색을 띈 관광 자원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드넓은 열대우림, 풍부한 생물 다양성, 독특한 생태 경관을 갖고 있는 수리남은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관객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금영에 따르면 양국 수교 50주년은 수리남과 중국이 친선을 회고하는 중요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증금영 부장은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더 풍부한 장기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신춘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함강을이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정말 음악을 연구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5: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6: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4: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 무엇일까요?
4: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연변 동부과격액 운수그룹은 길림성 통합카드 지불 주식 유한유사와 연합으로 연결 이도백화 여객 운수 통근 카드를 출시해 여객들을 위해 편리하고 저렴한 도시간 출행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연결 중심 버스역 혹은 장백산 보호개발구 종합 여객 운수 중심에서 연결 안도 이도백화 통근 카드를 구매할 수 있고 수수료는 카드당 10원입니다. 이 통근 카드는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며 양도 및 공용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할인 혜택을 출시하는데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45원이고 할인가는 인당 35원이며 승합차 통근 카드 원가는 인당 70원, 할인가는 55원입니다. 요에 따르면 연결 이도백화 버스 승차장은 연결 중심 버스역이고 출발 시간은 6시 30분, 8시, 9시 30분, 11시, 12시 30분, 14시, 15시 30분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승차장은 장백산 집산 중심이고 출발 시간은 5시 30분, 7시 20분, 8시 5분, 9시 40분, 11시 30분, 13시 50분, 16시 20분입니다. 지북구 여객 운수역에서 승차할 경우 출발 시간은 6시, 7시 50분, 8시 35분, 12시, 14시 20분, 16시 50분이며 장백산 종합여객 운수중심에서 승차할 경우 발차 시간은 6시 10분, 8시, 8시 45분, 12시 10분, 14시 30분, 17시입니다. 승합차는 방문 픽업 봉사를 제공하고 6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일전 안도 봉유달 식품위원회사의 생산 작업장에서 자동화 생산 라인이 전속력으로 작동하고 유럽, 아메리카 시장 발송을 앞둔 들깨 제품들이 가지런하게 쌓여져 있었습니다. 올해 1사분기 이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액은 1천만 원을 넘어서 주문 걱정으로부터 수출 활황으로의 탈바꿈을 실현했습니다. 그 리면에는 이 기업에서 국제시장의 장벽에 직면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국면을 타개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당면 국제 농산물 시장의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수입 식품에 대한 해외 시장의 품질 요구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안도 풍유달 식품위원회사는 제품 자체 점검, 교재 절차와 국제시장 진입 요구 사이의 격차로 인해 일부 주문이 통관 단계에서 막히면서 한때 주문을 받아도 수출하기 어려운 피동적인 국면에 처해 있었습니다. 발전의 걸림돌에 직면해 기업은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백산 세관에 연계해 전문적인 지도와 정책적 지원을 성의했습니다. 마침 장백산 세관에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기업 우세를 강화하여 정책으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전문 행동을 펼친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기업은 이를 계기로 세관 전문 소조에 협력해 통관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자체 점검, 교재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범화했으며 유럽, 아메리카 등 목표 시장의 법규 요구에 엄격히 따라 원료 재배, 생산 가공과 완제품 출하까지 전반 사슬을 아우르는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이 회사는 주동적으로 국제 기준에 대조해 제품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통해 신속하게 기술적인 무역 장벽을 타파했습니다. 올해 1사분기 회사의 들깨 제품 수출은 역경을 딛고 상승세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유럽,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판로를 안정하게 유지하고 기업 자체의 발전 공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안도 특색 농산물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국제시장 판로를 넓히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공항이나 기차역 터미널 이런 곳에서 출발하죠. 그렇다면 여행의 끝은 어딜까요? 바로 집입니다. 낯선 풍경을 벗어나 눈에 익은 간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손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는 순간, 이때가 진정한 여행의 끝이죠. 네, 이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려고 그렇게 멀리 다녀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조피디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퍼펙트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의 팬데이트, 네,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일상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은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인사드립니다.네, 오늘 시간에는 첫 순서로 어미마음이라는 시를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마음. 두지 못한 사랑은 왜 이리 많은지. 내가 몰래 쓰려고 남겨둔 건 아닌데. 더 큰 나무가 되어 비바람도 막아주고 좋은 그늘도 되어주고 멋진 풍경도 선사했더라면. 아침을 주고 나면 점심을 걱정하고 점심을 챙겨주고 나면 저녁을 서성이며 아프진 않는지 배고프진 않는지 머리는 곱게 빗었는지 휴지도 챙기고 다니는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쓸데없는 걱정만 쌓으면서 미처 주지 못한 사랑만 자꾸 마음을 괴롭힌다.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란 정말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도 또 엄마의 눈에는 자식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자식에 대한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네요.

제 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의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 찾습니다. 네, 그때 가서 어쨌더라면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지금이 그때가 될 텐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0: 그것보다도 내가 주어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이 먼 훗날에 더 보람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서품 새호랍이 보내드립니다.
1: 날 내던가라. 날 싹 먹는다. 빨리 아침에 해라.
2: 일어나지 마라 빨리.
3: 야, 오늘 내 밥 한 날인데.
2: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밥 한 날이자 그만인도.
1: 야, 그놈아, 이게 밤중에 서박 안 꿈기도 뭐 어째 정신 잘못했대요. 역시 좀 똥땡이 보고 말해라.
2: 야, 그 정말, 야, 오늘 며칠이야 보다. 아, 오늘 이게 삼각회세 너 날이구나 무슨. 오늘 내 밥 안 하려구나. 아, 아버지 밥 안 하려구만. 예?
1: 야, 이.
2: 야, 이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먼저 밥 안 치마야 되니? 어? 이마 공예이 아침부터 욕 먹이면, 니 말해라. 니 아빠 폐야, 아버지 폐야. 어?
4: 아, 폐는 또 무슨 폐가?
1: 야,
4: 아, 아파 죽겠다.
1: 아이, 폐라. 지금 당중앙에서부터 허세 서울 대통령하고 온 국민이 시진핑 총석이 주위에 똘똘 뭉쳐서 중국어 멍세하시라는 이때 니 어때 집안에다 패거리 묶어가지고 이 애비를 어찌다고 니 깡패야 니 허세 우야 임마
2: 또 아침에
1: 보자 그리고 너는 오늘 떠나부터 저 동네 마당으로 못 간다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요 스바다 시진핑 총석이 그 연설 잘 들어봐라 지금 국제국내 행세 어떻게 돌아가는가
2: 무슨 국제경제 행세야 잘 아이 돌아가면 아버지 돌고 계신도
1: 쟤는 정치 불문이들이 많길래
2: 밥 할게 에휴 이 집안에 원래 여사에 서야 되는데 어디가 여사로 돈 주고 싸우든 빵자라우든 해야지 원래 못해먹겠다
1: 에휴 말세지 에휴 여달 데려오는 게 동네 집 강아지를 붙들어 오는가 하오 제 앞에 차려진 안간도 제대로 그런 사람 못해서 따뜻히 우는 신세 뭐 돈 주고 싸운다고
2: 아유 어떤 말은 좀 못 듣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이됨도
1: 야야야야 말 바른 데라서 니처럼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뺀질뺀질 그러고서 어느 여자 님들와 붙어있겠니 돈 주고 싸운다고 10개 100개 1000개 써봐라 이틀 다리면 다 달아나
2: 내 밥 아무도 있었는데 밥 아무 에? 아버지는 어제 아침부터 남이 아픈 가슴을 싹싹 긁어놓으면서 막 이랬는데 말 바른 데서 여자들이 싹 달아나는 게 어디 내 탓인도 집안에 들어오면 이 새 보토리 섬기기 싫어서 싹 달아나지 이마게하고 너도 그렇다 야야 아버지 일어나 밥이랑 하면 막 이불이랑 툴툴툴툴 개놓고 그래야지 이거도 아들이라고 아줌마 아버지 아버지는 또 그 아침에 잠꾸 그래야 된도 넌 또 그 밥에다 원진지 뭔지 꼭 나래 야 아버지 야 어떻게 아침에 안 한다 아침에 내 아침에 안 한다
1: 예? 해라
2: 내 그럼 감자 봐 왔구만 예?
1: 아, 그래 알았다
2: 야 그놈
1: 놀랬다 야 놀랬다 그놈 새끼 지지마
2: 야 이 칼치를 지지래 하면 노벨을 꼭 그리래
4: 아 지지죠
2: 지진다 그래 뭐
4: 예
2: 아 야 저 소금이 싹 떨어져 이게 야 이거 샤플샤 따라가 소금대 갔어 오라
4: 야 그 칼치 소금 다 불에 녹인다
2: 이마 불에 있으면 불에 있다고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아니 뭐 그거 아니 누구 어쩌네 이게 당벌이게 바가만 아이까시나 이거 야 니 당벌이야 아버지 아버지 어쩌니 그저 당부라는 게 바가만 아이까지 났습니다. 야. 이게 뭐임도 계좌자겠을 정말이야.
1: 야, 기대돼.
5: 아, 민들레 저요. 아, 네 지가 지수임이. 야, 한국에서야 당신들의 전산 값을 은행에 몽땅 넘겼다. 아, 그리고 일본에 보낸 그 고추장 샘플도 합격돼가지고 다음 달부터 고추장도 일본에 수출해야 돼요. 야, 그랬거나요? 공인들의 의무 제때제때주. 야, 아 그리고 그 미나리 짠지를 만든다는 그 샤워한테도야. 상금 한 5천에나 먼저 주. 앞으로 미나리도 일본이나 한국에 수출할 준비를 해야지. 야야. 아 그리고 그 고추장 수입상어. 아 어서 그 방래가한테도야. 한 3천에나 먼저. 구해라. 아 전문안에 초미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하오. 아 돈을 줘야 초민들의 적극성이 아 쪼쪼쪼쪼 올라가지. 아 됐어.
2: 에이, 어제 아침부터 화를 내면 되는 거야. 몰라. 내 이제 밤에 들으려까나 그러면 쇼왕하고 박영감제다 상금은 3천 5천씩 막 주길래 했다며
5: 예
2: 당신 이제 정말 그렇게 딱 말했지
5: 아 예
2: 진짜 딱 그렇게 말했지
5: 아 예 맞습니다
2: 야 내 이마 걘데 니네 다 더덕 손에 더덕 속에 준 값은 난 어째 285원만 딱 주니

0: 아, 아버지도 나도 무슨 일이라고 정말.
1: 야, 나는만 네 아버지께 남들보다 돈 좀 더 줘야 되지, 어? 야, 내 말이 아이들끼니? 아버지 말이 지금 그대 아이들 아니, 어? 이게 쌀똥으로 확
0: 쏴. 아유, 아침부터 정말. 일단 손주님이 공 잡고 시작 했는데 야자 하면 야 임마 영도란게 그렇다 집안 안에서 존중해야 밖에 나가서 존중받는다 정말 행기없는 새끼
1: 아버지 생각해봐서 내 아이 억울한다 글쎄
0: 아니 무슨 게 억울해야
1: 야 어째 다른 사람들인데 잠깐 이래 볼까나 야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야 존중 쓰셨습니다 걔 우리 셀러는 것 이 지석이도 야 철저하다 멋있다 계속 이대로 쭉 나가라 쭉 나가라 쟤 노릇은 못할 새끼
0: 아빠이 전나도 또 아버지는 못 살겠습니다
2: 어때 아이 그렇겠니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질 하겠어 저게 아이고 정말
3: 아빠이 저 내부로 내게 임다
2: 아이고 주임이는 하정 공장이나 맞아 그냥 시름 놓고 아 빨리 빨리
1: 아 아이, 아버지 아버지는 어째 얇으면 맨날 개해준도 좀 뜨문뜨문 내부도 개해주는 척이라도 하면 아이됨도 예?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꿈
2: 이건 알겠는데 임매
1: 말로만 뭐 허세 썩고 하면 예? 야가 맞다 허세라고 내가는 시석에만큼도 허세라야며
2: 내 길에 뭐라 돼? 평상시에 군중기초를 닦으라 하대 돼?
1: 이 집에서 내 군중기초를 닦을 사람이 있어야 닦지
3: 예, 지수임입니다 예? 보석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정말인가? 야, 감사합니다 김현사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아니 예
1: 야, 무슨 버섯이 어쩌고 뭐 빨리 내려왔다데?
3: 아빠, 금년에니 버섯 가공 공장을 세우게 됐습니다.
1: 야, 잘했다.
3: 불행해서 가금은 내려보냈단 말이야.
2: 야, 이거 지루상 났다야. 야, 맞나 그 버섯 전문호에서 그 팔로가 없어서 그도 애를 딱 먹던 게 지루상 났다.
1: 지루상 났다. 야, 야, 그래서 말한데 거기서 양만은 뚝대서 나를 달라, 뛰겠다. 야. 야, 개지 말고 날 달라, 아버지 달라. 예, 개지 말고 달라, 달라.
3: 안 된다.
1: 아버지, 야를 보소, 눈 딱 부르도록 내가 어찌를가?
2: 에이,
3: 무슨 소리 한가? 아, 쫀쾅 쫀용인데.
2: 야, 눈 어제 신기 벌거지 먹었지? 응? 야, 우리부터 친척 관계나 혈류 관계로 그 돈 뚝뚝 떼냈으면 어디 이 위대한 주임이고 콩밥 먹일 일이니? 내 니 심보를 몰라서 이거 너 그 돈 가지고 동네 안간들은 못 놓고 개잡이나 할 뿐에서
1: 아니 내 누기 먹자 그래도 해 그 우리 먼출망치를 외국제를 먹다 바꾸자 말입니다 외국제를 바꾸면 아버지도 먼출 잘 지겠는지 어떻게 하면 돼
2: 아이고 니 지금도 주임이야 니 지금도 주임이야 응? 노인 협회 경비는 내놈배우 그에게 싹 들어갔을까 너 비치지 마
3: 아 말이 한파입니다 아버지 일이라는 게 계획을 세웠음 하나하나 해놓고 새로 시작해야지 일만 잔뜩 벌려놓고 마무리 짓지 못할 게 뭐해 계획을 아예 세우기만 못한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애들 장난가 안 돼?
2: 뭐 야 확실히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사람 다르긴 다르다네야 말 한마디라도 대질 말이었고 안돼 진짜 영덕감이요 영덕감이
1: 아버지 뭐시 오늘날 소자를 올리 잔뜩 쳐주면 어째 또 중화담배나 매서 얻어가지자 그래도
2: 야 여기 당장 발밖에 먹게 누구께 발라 맞추고 아참해서 사는 세월이야 이 어린 게, 초능, 우리 초능, 그도 시내보다 못지않게 잘 살게 하겠다고, 밤낮 없이 올리띄고 내리띄고 한데, 너는 애비를 생겨서, 못해주지 못할 정도, 거기서 무슨 거 뜯어내겠다고, 야, 임마, 니 사작하고 그스살이길래, 주임살에서 야돕다라고 따가다고 쇠가 맞았지.
1: 아니, 여기서 저 그 말이 나온도, 말 바른데서 따가닥 떨어지긴, 아버지 자신은 없음도, 예?
2: 있다. 내 오늘 말 나왔던 김에, 니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향이 올라가서 네 문제도 낱낱이 싹 해버렸다 어? 그래서 손에서 못 하더라도 두패란 결과 유감스럽게도 네 주임 자리에서 떨끄덕하고 떨어졌던 게 다
1: 난 어떻게 세상에서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데 생육화를 싹 빼먹겠다 이게
3: 혹시 타네?
1: 뭐이 타겠니 임마 아버지 가슴이 활활 타는데 임마 아버지 저만 넘어갔구만 어찌
2: 뭐 야, 이게 같이 산다, 같이.
1: 아, 같이 산다,
2: 이거지. 이게 또, 오늘 아침에 부스 땡기 제약 뜯어먹게 됐어, 이거. 에휴, 저거.
1: 왔다가라, 왔다가라.
2: 야.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 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는 군인이라면 군사 작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행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괴상한 사람과 부적응자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 메이저 메이저 소령입니다. 네, 그는 임관 첫날 컴퓨터 오류로 소령 자리까지 승진한 인물입니다. 취사 장교 마일로 마인더바인더는 무자비한 암시장 신디케이트를 운영하며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독일군과 거래해서 자기 부대에 폭탄을 떨어뜨리려 합니다. 군의관 다네카는 서류 착오로 사망 처리된 후 아내는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실히 알릴 수 없습니다. 네, 캐치 2.2는 문맥상 단서나 경고 없이

갑자기 미래나 과거로 건너갑니다. 전쟁의 혼돈을 모방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힐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의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특별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존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련옥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후진호 선생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지노 선생. 도쿄도 별다르지는 않았다. 우에노의 사쿠라꽃이 만발할 때 바라보면 분홍빛 구름이 빗긴 것 같다. 꽃 아래에는 청나라 류학생 속성반의 학생들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변발을 돌돌 감고 학생모를 써서 머리가 잔뜩 쳐들린 모습이 마치 후지산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변발을 풀어 평평하게 얹어 모자를 벗으면 기름이 번들거리고 처녀의 머리 모양 같아 보였는데 거기다가 고개라도 갸웃한다면 한결 그럴듯하였다. 중국 류학생 회관의 현관에서 책 몇 권을 팔아 이따금 가서 둘러보는 것도 좋았다. 오전 중에는 안쪽에 있는 양식으로 된 몇몇 방에도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면 마루가 있는 한 방 안에서는 늘 퉁퉁거리는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먼지가 자욱하였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댄스 연습장이요 하고 알려주었다. 그럼 다른 곳에 가볼까? 나는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로 가보기로 했다. 도쿄에서 출발하여 얼마 걸리지 않아 니폴이라고 쓴 역에 도착을 하였다. 웬일인지 나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미또인데 이는 명나라 유민 주순서 선생이 객사한 곳이다. 센다이는 작은 시였다. 겨울에는 몹시 추웠고 아직 중국 학생이 없었다. 아마 물건은 드물수록 귀한가 보다. 북경의 배추를 절강에 가져다 붉은 노끈으로 뿌리 쪽을 동여 과일 상점 앞에 거꾸로 매달고 산동채라고 하며 복권에서 야생으로 자라온 알로에를 북경에 가져다가는 온실에 넣고 룡설산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준다. 나는 센다이에 가서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학비를 면제를 해주고 몇몇 직원들이 나의 숙식에 신경까지 써주었다. 나는 먼저 감옥 옆에 있는 하숙집에 들었는데 초겨울이면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았다. 후에 나는 이불로 온 몸을 감싸고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콧구멍 두 개만 내놓았다. 계속하여 숨을 쉬기에 모기가 그곳에는 접근하지 못해 편히 잘 수 있었다. 음식도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한 선생이 이 하숙집에서는 죄수들의 밥도 지어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하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죄수의 밥을 지어주는 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으나 그 호의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다른 하숙집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집에 들게 되었는데 대신 날마다 삼키기 어려운 토란줄기죽을 먹어야 했다. 그 뒤로 많은 선생들을 만났고 많은 새로운 강의도 들었다. 해부학은 두 교수가 분담을 하였는데 처음에 고락을 강의를 했다. 들어온 선생은 가무잡잡하여 여유없고 팔자수염에 안경을 꼈고 한무지나 되는 크고 작은 책들을 끼고 다녔다. 그는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나서 늘쩡늘쩡하면서 절주 있는 말투로 학생들에게 자기소개를 하였다. 나는 후지로 겐쿄로라고 합니다. 뒤에서 몇몇이 웃었다. 그는 계속하여 해부학이 일본에서 발달한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그 크고 작은 한무지의 책들은 곧 그에 관한 학문이 담긴 저작이라고 했다. 처음 몇 권은 선장본이었고 중국 역본을 번역한 것도 있었다. 번역과 새로운 의학을 연구를 하는 데서 그들은 중국보다 별로 빠르진 않았다. 뒤에서 웃고 있던 학생들은 지난 학기 락자하여 류급한 학생들이었다. 이미 1년 동안 지냈으므로 정황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신입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교수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후진호 선생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때로는 넥타이도 매지 않는다고 했다. 겨울이면 낡은 외투를 입고 덜덜 떨며 다녔는데 한 번은 기차에 올랐다가 차장이 소매치기로 오해하고 차 안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그들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았다. 나도 그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단에 오른 것을 본적 있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해 내린 지시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방이 실제와 결부해 립법, 감독 등 사업을 창조적으로 잘 수행하자. 2019년 7월 현급 이상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발전시키고 완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지난 40년 동안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의 령도와 인민의 주인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직책과 소임을 다하며 개척적으로 매진해 오면서 지방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사업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세에서의 새로운 과업은 인민대표대회 업무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 업무에 대한 당정의 요구에 따라 지방당위원회에서 당정의 기본 방침을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결책과 포지를 둘러싸고 지방의 실제와 결부해 립법사업과 감독사업을 창조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개혁 난관 돌파 임무 수행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또한 동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대중과의 련계를 밀접히하며 인민대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며 법치로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내부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의 전반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아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제 아이는 물론이고 동네 아이들을 봐도 그냥 스쳐 지나지 못하고 눈길을 한 번 더 주고 가끔은 다가가 이야기도 걸어보곤 합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과 노그름한 손이며 모두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아를 하다 보면 저도 가끔 힘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속상해하는 엄마를 바라보며 그 노그름한 손으로 저의 손을 잡아주거나 두 팔로 목을 꼭 껴안고 엄마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아이를 볼 때면 삶의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에 빠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노그름하다입니다. 노그름하다는 좀 노글노글하다 라는 뜻으로 어린아이의 손처럼 나른한 상태를 말합니다. 노그름하다는 또 좀 묽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죽이나 풀 같은 음식의 농도를 나타낼 때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아이의 아침 식사로 좁쌀죽을 자주 끓입니다. 죽을 쓸 때 아이가 먹기 좋게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넣으면 죽이 걸쭉하지 않고 묽게 흘러내리는데요. 이렇게 좀 묽게 완성된 죽을 노그름하게 쓴 좁쌀죽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좁쌀죽에 풍미와 영양을 더하기 위해 호두나 마를 갈아서 넣기도 하는데 맛있게 죽을 먹는 아이를 보면 어릴 적 감기가 걸려 힘들어할 때마다 저를 위해 소화하기 쉽게 노그름하게 좁쌀죽을 자주 끓여주셨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물이 너무 적으면 먹기 힘들고 물이 지나치게 마르면 너무 묽어 헛배만 부르다며 할머니는 매번 적당한 물량을 맞춰 노그름하게 죽을 완성하셨고 포도말랭이를 잘게 썰어 죽에 넣어 새콤달콤한 맛을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나른했던 몸도 조금씩 기운을 찾곤 했습니다. 노그름하다는 이처럼 몸의 나른한 상태와 음식의 적당한 물기를 모두 표현하는 참으로 정겨운 우리말입니다. 아이의 노그름한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그리고 할머니가 끓여주신 노그름한 죽의 맛처럼 이 단어에는 삶의 소소한 행복과 그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나른함과 포근함이 오히려 치유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노그름하게 쓴 죽 한 그릇으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 찬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비위가 상하기 쉽다면서 전문가들은 과학적 보양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이나 찬 음료 한 잔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찬 음식을 많이 탐하면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름은 비위를 보양하기에 좋은 시기이며 대중들은 이 시기를 잘 들어주고 과학적으로 보양할 수 있습니다. 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름철에는 인체 양기가 체표면에 몰리기 때문에 인체 내부는 오히려 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영하의과대학 중의학원 교수 곽비는 여름에는 비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마련인데 이때 성질이 차가운 수박이나 멜론 등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냉습한 기운이 비위에 직접 닿아 소화불량, 복부팽만, 설사 등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된 과일은 더 해롭습니다. 때문에 여름철 과일 섭취는 적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성인의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에서 350g으로 통제해야 하며 한 번에 과식하는 것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찬 음료도 절제해야 하는 바, 만약 마시고 싶다면 입안에 약 5초간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켜야 하며 입안에서 이가 시리지 않게 하는 원칙을 지키고 매일 찬 음료 섭취량은 150g을 초과하지 말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여름철은 냉차를 마시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비위가 약한 사람은 많이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냉차에는 금은화, 국화, 뽕나뭇잎, 하고초 등 차가운 중약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많이 마시면 비장의 양기를 손상시키고 위기를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체내에 열이 있고 화기가 있는 사람들은 적당히 마실 수 있지만 장기간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곽비는 여름철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가 많아 인체가 습사에 침입에 취약하다면서 비장은 건조하고 습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습기를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봉령가시련죽, 룡안련자죽 등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습기를 제거함으로 적당히 먹을 수 있으며 차갑고 기름지며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합니다. 산책, 발금단, 요가 등 매일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적당한 땀 배출을 통해 몸의 습기를 배출하고 비장과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등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배를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며 특히 배꼽 부위는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피하고 잘 때 배를 잘 덮어 한기의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주말이면 두통, 출근하면 호전되는 증상, 과연 무슨 원인일까요? 네, 최근 절강성 인민병원 월요캠퍼스 신경내과 외래진료실에서 31세의 정여사는 이상하게 주말만 되면 머리가 아프고 평일에는 호전된다면서 두통 때문에 림고평 주임 의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림고평은 정여사는 업무가 바쁘고 많은 젊은이들처럼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출근하면 그녀는 보통 하루에 두 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이러한 습관은 거의 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도 집에 있을 때 커피를 조금씩 마셨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주말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여사는 두통과 메스꺼움 등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의림고평은 정 여사의 두통은 커피의 금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 여사의 경력은 개별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검색어가 한동안 인기 검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의림고평은 우리 뇌 내의 특정 수용체는 아데노신 수용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아데노신이라는 분자와 결합해 뉴런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피로와 졸음을 느끼게 합니다. 카페인을 섭취하면 카페인과 아데노신의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데노신과 경쟁해 아데노신 수용체와 너도 나도 결합하려 합니다. 일단 카페인이 자리 잡기에 성공하면 정신을 맑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의 졸음이 사라진다고 해석했습니다. 장기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아데노신 수용체가 증가합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카페인과 경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량의 아데노신이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해 뇌 혈관이 확장되고 두통이 발생하는데 이를 커피 금단 반응 두통이라고 합니다. 의림고평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커피 금단 반응 등 커피와 관련된 불편한 증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 금단 반응의 구체적인 증상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커피를 끊자마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정여사처럼 특정 시점까지 축적된 후에야 두통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띄는 금단 증세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세 가지 요령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네, 아이스크림은 설탕과 기름의 혼합물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관건은 어떻게 먹는가에 달렸습니다. 성분표가 생우유 또는 우유로 시작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비유제품 크리머, 경화식물 기름, 코코아 버터 대체 등 문구가 포함된 제품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포장을 선택하고 섭취 빈도를 줄이는 동시에 기타 단 음식의 섭취도 감소해야 합니다. 저온이 단맛에 대한 인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실제 단맛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걸쭉한 요구르트, 바나나 등으로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는 설탕과 첨가제 섭취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더 풍부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엔 4월 스무사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도시관리부문에서 24시간 홍수방지 일선을 지켜 전력으로 평안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전문가는 과학적인 심리 및 시기 조절로 여유롭게 대학 입시 준비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2026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6월 4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우리시에서 대학 입시 준비 사업을 조사 지도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시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조항과 성당위의 포치 요구에조차 정성을 다해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하며 모든 부분을 빈틈없이 고려하고 모든 사업을 참답게 펼침으로써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입시를 치르고 시험에 합격하여 소원을 성취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우리주에서는 7,755명 수험생이 대학 입시에 참가하게 되며 8개 시험구, 10개 시험 장소와 304개 시험장을 설치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연변 1중, 연변 2중 시험 장소에서 무선 전신 검측 운행, 안전검사 통로 설치, 방송 시스템 점검, 감시 측정 설비 운행 등 상황을 자세히 둘러보고 나서 주당위 조정부를 대표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광범한 시험 사무 관련 3.1군들에게 위문과 감사를 표하고 이들이 시종일관 신종을 기해 재반 준비 사업의 모든 과정, 모든 부분을 거듭 정리 보완하며 재반 사업 조치를 착실하고 이라며 확실하게 들어주어 조용하고 질서 있고 편안하고 쾌적한 입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입시생들이 안심하고 학부모들이 시름을 놓으며 사회가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대학 입시는 광범한 학생들이 지식을 탐구하는 로정에서의 한 차례 중요한 시험이며 더욱이 운명을 바꾸고 꿈을 이루는 관건적인 결전입니다. 이번 입시는 10여 년간 학업이 정지난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많은 가정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으며 재능을 품고 뜻을 세워 분투한 학생들의 인생 진로와 관련됩니다. 전주 각 현시 각 관련 부문에서는 대학 입시 조직 보장 사업을 잘할 때 관한 극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광범한 입시생, 학부모와 사회에 대한 드높은 책임감으로 면밀하게 포치하고 책임을 다지며 보다 엄격하고 세밀하게 재반 사업을 잘 들어줌으로써 평안 입시, 공평 입시, 따뜻한 입시의 실현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 기풍 교율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인력, 시설, 기술 방지를 병행해 시험지 기밀 유지 관리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들어주고 시험장 관리, 시험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신형 첨단 부정 행위를 방지 타격하여 시험장 질서와 입시 공평, 공정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입시생들이 공정한 입시 환경 속에서 공평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합니다. 봉사 보장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입시생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입시생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교통정리, 소음관제, 음식안전, 비서방지 등 종합보장을 참답게 잘하고 입시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인문적 배려를 강화함으로써 입시생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신감을 높여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응급대처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고 교육, 공안, 교통, 응급, 기상 등 부문의 연동 협력을 강화해 시험장 주변의 안전위험 우환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시험장 주변의 안전순찰 빈도를 증가하며 자연재해, 극한 날씨 등 돌발 상황 방지책을 보완하여 여러 돌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대학 입시 전체 과정이 평온하고 질서 있으며 한치의 실수도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지당위석인 왕길보, 부주장 정권,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0: 올해 시공항국에서는 혁신적으로 전시 최초의 사기방지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구축했습니다. 가상현실, 인공지능 상호작용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몰입형, 상호작용형, 체험형의 새로운 사기방지 교육 진지를 마련해 군종은 가상공간에서 완전한 사기수법을 직접 경험하고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며 사기 방지 경각심을 깊이 새기고 예방 기술을 능숙하게 습득해 군중의 재산을 실제로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월 하순 사기 방지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이 대중에게 공개됐으며 시공안국은 일부 시민들을 체험관으로 초대해 몰입형 사기 방지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 체험관의 핵심이자 가장 큰 특징은 고도로 몰입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 대가로 돈을 돌려주는 사기, 고객 사칭, 가짜 대출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사기 장면을 재현하며 사기범의 대화 내용, 작동 인터페이스, 심리적 느낌을 완벽하게 복제합니다. 이를 통해 체험자는 안전한 환경에서 사기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사기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동시에 체험관 내에는 사기 방지 역할극 상호작용 모듈이 마련돼서 참가자들이 함께 추리를 하고 의심점을 분석하며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기 식별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사기방지 경찰관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이 더해져 사기방지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며 배우면서 동시에 연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기방지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은 상시화로 대중에게 개방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단체 예약을 받으며 15인 이상 단체에 한정됩니다. 소속 사위구역 또는 단위에서 일주일 전에 통일 신청해야 합니다. 예약 성공 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체험관에 입장할 수 있으며 1회 관람 시간은 1시간입니다. 이 체험관은 앞으로도 선전 내용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여 전민 사기 방지 방어선을 구축하고 평안 연결 건설에 조력하게 됩니다.
1: 6월 4일 우리시 광범위한 지역에 지속적인 강한 비가 내렸으며 단시간에 폭우가 쏟아지고 로적 강수량도 많아 도심 도로와 저지대의 홍수 방지 압력이 급증했습니다. 도시내 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관리부문은 신속히 홍수방지 응급대비책을 가동하고 24시간 당직 근무를 하며 전 직원이 배수로 및 구조작업에 투입되어 도시방지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강한 비를 대비하여 도시관리부문은 사전에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했으며 도심 도로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12곳의 저지대 침수 취약 중점 관리 지점을 지정하여 홍수 방지 준비 작업을 철저히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집법 일꾼 구조 인력은 즉시 조를 나누어 주요 지점에 배치되어 도로의 침수 상황과 배수관망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측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낙엽과 이물질이 빗물 바지를 막아 일부 구간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50여 명의 집법 일꾼을 긴급히 침수 구간에 파견하여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구조 인력은 비를 맞으며 맨손으로 빗물 바지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막힌 배수관을 소통했으며 배수 펌프 차량 등 전문 장비를 설치하여 침수된 물의 신속한 배출을 촉진했습니다. 동시에 깊은 물이 고인 구간에는 안전 울타리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순찰하며 보행자와 차량의 우회를 인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했습니다.
0: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대학 입시를 맞아 수험생들은 마지막 막바지 준비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학습과 팽팽한 긴장감은 수험생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각종 신체적 불편함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에 중의와 심리 전문가들이 각각 전문적인 조언을 제시해 수험생들이 과학적으로 컨디션을 조절하고 평온하게 수능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마지막 단계에서 수험생들은 장기간 고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어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다양한 준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수험생의 준비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중의병원 간담비위과 주임 신창동은 많은 수험생들이 지나치게 긴장해 복통, 변비, 설사를 경험하는데 이는 긴장과 불안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적절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소에 즐겨 듣는 음악이나 소설을 들으며 감정을 완화하는 것이 좋은 바 무작정 압박감을 더하면 증상이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 전 식이조절 역시 수험생의 컨디션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문의는 시험 전 식사는 안전하고 담백하며 안정된 원칙을 지키고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는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보양식,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찬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위장 질환을 유발해 시험 준비 및 시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의 소개에 따르면 아침 식사는 담백하게 먹어야 하는 바 부드러운 국수, 소화가 잘 되는 죽, 삶은 계란 등이 좋고 점심 식사 때는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은 바 주로 닭가슴살, 생선 등 흰살 고기 종류가 좋습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수험생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이 풀리면서 과식을 하게 되어 다음날 시험에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기름지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 문제에 대해 우리시 중소학교 심리건강교육지도중심의 심리교육연구원 관효우는 수험생의 자기조절 방법과 학부모의 지지적 역할에 대해 스트레스 해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시험 전 긴장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시험 도중 머리가 새하얘지거나 손바닥에 땀이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 사사육 호흡법과 긍정적 심리 암시를 통해 빠르게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불안하고 긴장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심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등받이에 등을 기대어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심리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학부모는 수험생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일상적인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고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시험 전에는 자녀와 함께 시험 용품을 정리하고 자녀의 감정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수험생 학부모들은 일부러 생활 리듬을 바꾸거나 긴장감을 조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 전에 자녀가 긴장할 수 있는데 학부모는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수용해줘야 합니다.
1: 그늘 북산가도 단성사회구역에서는 공유 공간을 업그레이드하여 취업정보 게시판을 추가하고 봉사 내용을 풍부히하여 작은 공간을 야외 작업자와 사회구역 주민들의 따뜻한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공유 공간은 휴식 공간, 음수 공간, 충전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휴게 의자와 식사 공간을 갖추어 환경미화원 등 야외 작업자의 물 마시기, 휴식, 충전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동시에 공구 공유 코너, 책 공유 코너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여가 활동, 비상시 물품 대여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단성사회구역은 공유 공간의 봉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기본적인 편의 봉사를 최적화한 동시에 취업 정보 게시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사회구역 3.1군들은 정기적으로 채용 정보 및 취업 정책을 업데이트하여 집 앞에 취업 봉사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공유 공간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애심진료, 건강검진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주민과 야외 작업자에게 건강보장을 제공하고 관할구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여래 과국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1: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꿈을 빨갛게 물을 켜주는
3: 꿈나무 푸른 교실입니다.
2: 친구들, 성공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루는 습관에서 벗어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늘 하루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고 해도 그것은 내일의 해겠지요.
1: 맞습니다, 선생님. 내일은 내일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절대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0: 어떠한 일이든지 내일 해야지, 좀 이따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2: 내 때문에 예쁜 세상 친구들한테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빨리 버려야 성공을 할 수 있겠지요. 꿈나무 푸른 교실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방시연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할 리지연입니다.
2: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죽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는 호흡을 해서 공기 속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을 만들고 있는 세포는 살아있을 수가 없답니다. 특히 뇌는 금방 죽어버립니다. 물고기들은 공기 대신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쉴 새 없이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공기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산소가 알맞은 비율로 섞여있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숨이 막혀버리는데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공기 속에 매연을 마시고 있다면 몸에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0: 선생님, 눈썹은 왜 필요할까요?
1: 네, 그럼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눈썹이나 속눈썹은 얼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은 빗물이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또 이 속눈썹도 물이 흘러 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고 먼지가 눈으로 들어가려는 것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상식들 잘 알고 있겠는데요. 눈썹과 속눈썹은 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보통 6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서 눈 속으로 들어오르는 먼지 등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깜빡일 때마다 나오는 눈물과 또 기름이 이 먼지를 씻어주기도 하는데요.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눈썹, 눈을 깜빡이는 것, 눈물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0: 몸에는 신경세포가 모여 신경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관으로 척추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형성하며 내막에 쌓여 머리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뇌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명령기관이 있으며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는 등 모든 것이 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희원 친구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우리 인간의 뇌는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요. 이 대뇌는 둥근 계란형으로 중앙에 세로로 깊은 흠이 있고 또 좌우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주름으로 이루어진 이 대뇌는 운동과 지각에 대한 중추가 있습니다. 네, 친구들 노래 한 곡 듣고 또 새는 왜서 날 수 있는지 하는 궁금증들을 함께 풀어갈까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함께 들을까요?

0: 네, 우리 친구들은 새는 왜서 날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1: 새가 날수 있는 원인은 체구가 작고 가벼우며 날개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은 구조와 성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에는 새는 깃털이 부드러워 공기의 힘을 잘 받아 날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저희들 방송 청취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새는 체형이 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의 저항력을 줄일 수 있고 뼛속에 공기가 차 있어 몸무게도 아주 가벼우며 날개를 퍼덕일 때면 공기가 몸 아래에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면서 몸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2: 새는 비행 근육이 무척 발달하였고 폐활량도 상당히 크답니다. 바로 이러한 신체 구조로 인해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0: 친구들, 그럼 새는 이빨이 없이 어떻게 먹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그럼 현 친구 설명해 볼까요?
1: 새의 식도에는 팽창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선항이라고 하지요. 새가 먹는 음식물들은 잠시 선항에 저장되었다가 물에게 된후 유속의 산항에 들어갑니다.
0: 네, 산항에는 새가 평소에 삼켜두었던 작은 돌멩이들이 있어서 음식물은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 부서진 후 소화 흡수되고 있습니다. 새는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을 부스러뜨릴 수 있는 거네요. 친구들, 한 가지 재미나는 걸 함께 알아볼까요?
1: 뭔데요?
2: 왜서 우리는 비뚤비뚤 걷는지 알고 있어요?
0: 글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오리가 뒤뚱그리고 걷고 있네요. 오리는 발이 몸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몸 앞부분이 무겁고 뒷부분이 참 가볍습니다. 때문에 오리는 걸을 때 반드시 몸을 뒤로 젖혀야만 무게중심이 두발 가운데 있게 되지요.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몸도 발걸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비뚤비뚤 걷는 거랍니다.

0: 네, 두 친구는 혹시 타조를 직접 본 적이 있나요?
1: 네, 저는 장춘동물원에 갔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2: 저는 상해 야생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 봤어요.
0: 네, 그래요. 그럼 타조는 왜서 날지 못하는지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까?
1: 타조의 다리가 너무 길어서가 아닐까요?
0: 글쎄요, 다리가 길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랍니다. 타조의 날개는 기나긴 생활 과정에 이미 퇴화돼서 아주 작아졌습니다. 반면에 체형은 무척 커서 짧고도 아주 작은 날개로는 근본 거대한 몸집을 받들어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해서 타조는 날수 없게 된 건데요. 타조는 비록 날지 못하지만 굵고 힘이 있는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의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럼 수리개는 왜서 시력이 특별히 좋을까요?
1: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의 구조가 진화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제가 알려드릴까요? 수리개가 시력이 좋은 것은 독특한 눈구조 때문이랍니다. 원래 수리개의 승마막에는 감광 능력을 가진 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세포들로 하여 물체를 분별하는 영민도가 더없이 높아졌답니다.
0: 네, 그의 수리개의 심막막에는 또 일종의 돌 기린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더 똑똑히 볼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수리개가 높은 상공에서도 지면에 사냥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친구들, 왜서 부엉이는 밤에만 쥐를 잡는지 알고 있습니까? 쥐들이 밤에 많이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1: 제 생각에는 부엉이 눈은 낮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0: 네, 그래요. 다른 새들과는 달리 부엉이의 눈에는 비교적 어두운 광선을 감지할 수 있는 원주형의 세포들이 가득 분포되어 있는 대신 비교적 강한 광선 속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원주형 세포가 결핍합니다. 때문에 광선이 어두운 밤에 부엉이는 시각이 더 예민해지고 따라서 밤에만 쥐잡이에 나서는 거랍니다. 감사합니다.

0: 친구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 아닐까요? 그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라지 않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스스로에게 박수 칠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고 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결과를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이 했던 노력에 대한 박수인 것 같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친구들도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결과를 떠나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노력에 대해 박수를 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0: 그래요. 내가 노력을 많이 했다면 결과가 어떠하든지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나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예쁜 세상 마감하겠습니다.
3: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1: 예쁜 세상, 알뜰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4: 국가는 젊고 빛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건장한 몸과 강철의 의지,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당신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용맹한 군인이 되어 국가를 지켜줄 당신을 기다립니다.

0: 늦습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송에서 분발 정진하자.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시로 안내합니다.
0: 한정부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1: 전국 밀 수확률이 60%에 육박하고 여름 파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이란과 파키스탄 양국 내무부 장관이 회담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은 탄생할 때부터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자체의 초심과 사명으로 확립했다고 표했습니다. 105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시종 초심과 사명을 실천하고 전국 인민을 단결하고 이끌어 인류 발전사에 장엄하고 화려한 화폭을 그렸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전례 없는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열포도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부흥의 로중에서 분발 정진하자는 혁명 성지를 찾아 그곳이 겪은 격변의 세월과 눈부신 현재를 조명하며 당의 지도하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민 흥업을 실현한 비범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꿈이 싹튼 곳 상해와 절강성 가흥으로 안내드립니다. 현재 금맥과 영광 홍색 야외 박물관 주제 전시가 상해시 황포구의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 대회 기념관 특별 전시청에서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서로 어우러져 빛을 더하는 하나하나의 진귀한 혁명 유물과 문헌은 천지개벽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함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1차 전국 대표 대회 기념관 당면의 서기이며 관장인 천인환은 석금형 총서기는 우리 당의 모든 역사는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멀리 나아간다고 해도 올때길을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시대에 서서 돌아보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우리가 어디서 오고 금맥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일깨워줍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유적지와 가흥 남우홍서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꿈을 향해 덫을 올리고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배태한 곳입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의 선구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창건해 진리를 견지하고 리상을 고수하며 초심을 실천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용감하게 투쟁하면서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저버리지 않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형성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신적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해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강대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제하며 당과 국가의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 변혁이 일어나게 했으며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로성에 오르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탄생지인 상해에서 5개 중심은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이 상해에 부여한 총체적 역할입니다. 국제 경제, 금융, 무역, 해운 센터를 기본적으로 건설한 오늘날 상해는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에들을 기본적으로 형성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꾸준히 높여가며 혁신 원천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장강 과학성 G60 과학혁신세량에서 양포 과학혁신벨트, 서해 모소공간에 이르기까지 상해는 글로벌 최우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 앞자리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국산 대형 항공기, 대형 크루즈선 등 중국 제조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많은 인류가 상해에서 끊임없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동시에 상해는 인민의 도시는 인민이 건설하고 인민의 도시는 인민을 위한다는 중요한 이념을 실천하면서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리고 량질 공급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노후 주택 단지 개선에서 지역사회 식당 건설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 배출에서 화원 도시 건설, 황포강과 소도화 생태 복원에 이르기까지 상해시는 끈질긴 노력으로 대중들이 맞닥뜨린 오랜 과제와 뒷근심을 힘써 해결하고 있습니다. 상해시 황포구 타포교 가도의 한 주민은 현지 로인들의 소회가 크다며 늘 기쁘고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정말 행운스럽고 행복합니다. 절강가흥은 초심을 굳건히 지키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강과 상해를 연결하는 교두보로서 장강삼각주 일체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흐름에도 깊이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가흥 농촌 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5만 4,939원을 기록하면서 연 22년간 절강성 제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가흥 내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1조 5천억 원을 돌파해 전국 선진 제조 100강 도시 2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급 정문화 정밀화 특색화 잠시나 서거인 기업 243개를 육성해 전국 지구급시 제일진에 들었습니다. 중공장 당학교 국가행정학원 과학연구부 보조임 홍향화는 당원 50여 명에서 1억 명이 넘게 발전하는 105년 동안의 위대한 로정은 바로 위대한 창당 정신의 인도하에 중국 공산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해 역사의 길이 빛날 인간 기적을 창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화민족이 일떠서고 보유하고 강대지기까지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신시대의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려면 반드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결집하고 정신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 강대한 사상 무기를 잘 이용해 위대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며 위험 앞에서 과감히 투쟁하고 도전 앞에서 과감히 돌파구를 마련해가면서 시종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고 발전 입장을 확고히 하며 충족한 조력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야 합니다. 위대한 창당 정신을 고양하며 신시대 중화대지의 제분해에서 도약식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총량 세계 2위, 화물무역 규모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속면적으로 건설하고 절대적 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14억여 명의 인민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토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100년 대당은 왕성한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로정에서 우리는 위대한 창당 정신을 한층 더 고양하고 초심을 견제하며 고름을 멈추지 않고 더 우수한 답안지를 제출하며 새롭고 더 큰 휴양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 힘낼 것입니다.
0: 한전 국가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6월 5일 상크트페테르 부르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한전 부주석은 우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습금평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한장 부주석은 국제정세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성과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은 습금평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지도적 역할이 있다고 표했습니다. 얼마 전 두 나라 정상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재분야 협력에서 새로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해 중국 러시아 관계의 시대적 대포를 부단히 풍부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1: 습금 변곡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도선과 관리 적자가 날로 두드러지고 있는 대배경 하에서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글로벌 관리 장기가 근 160개 국가와 국제기구의 적극적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글로벌 관리 동반자 소조는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수호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세계 주요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서 글로벌 관리 체계의 변혁 과정에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글로벌 관리 장애의 추진과 실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하고 정의롭고 협력 상생하는 세계를 함께 구축하길 희망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글로벌 관리 장애 실천을 둘러싸고 네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평등한 협력을 견제하고 공동협상, 공동건설, 공동향유의 글로벌 관리관을 창도해야 합니다. 둘째, 국제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고 유엔의 지위와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셋째, 공동 발전을 추진해 각국 인민의 획득감을 증강해야 합니다. 넷째, 행동 조류를 강화해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창조해야 합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해는 중국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실행하는 초태이며 15차 5개년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발전의 웅단 청사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각국과 협력해 상생하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그렸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글로벌 관리

0: 상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인류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실현하길 희망합니다. 연설 후 진행된 상무 교류 시간에서 한종 부주석은 종로 관계 대해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1: 농원동 정부가 6월 1일에 발표한 밀기계 수확 상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수확한 밀면적은 이영무 수확률은 60%에 육박합니다. 동시에 밀수확이 끝난 지역에서는 여름 파종 작업을 질색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하, 회하, 해하 주요 생산지의 겨울밀은 수확 절정에 이르렀고 섬서성과 산동성은 이미 대규모 수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산동성은 지역별 농업응급구조센터 704곳을 조직하고 트랙터식 곡물수확기 4,600여 대를 비축했으며 밀건조 서비스 지점을 2,000여 곳을 설치했습니다. 덕두시 대규모 농장주 과건지에 5,000여 밀밭에서는 트랙터식 수확기가 큰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봄은 하루를 다투고 여름은 시기를 다툽니다. 밀수확을 끝난 지역은 바로 여름 농사 준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각지는 고성능 파종기와 비어고속 이안기를 널리 보급하고 합리적 밀식, 수분 비료 일체화 등 핵심 조치를 실시해 대면적의 작물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수평현 농업생산합작사는 8개 향진의 6만 무 밭에 전과정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형의 지능형 파종기를 대규모로 활용하고 함대한 밀식 기술을 적용해 옥수수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신 농업 상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여름 파종 진행률이 근 20%에 달합니다. 현재 농업농촌부는 지역별 작물별로 여름철 관리 기술 방침을 마련하고 실무조와 과학기술팀을 현장에 파견해 여름 수확, 여름 파종, 여름 관리 생산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으로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재정금융부문은 대출이자 보조, 금융보증, 리스크 보상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자금이 투자와 소비 핵심 분야로 유입하도록 유도해 시장 활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해 농산물 중심 도매 시장에서 냉동 수산물을 경영하는 망신거래에서 내년 5월, 6월은 비축 정수기로서 자금 회전을 위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받은 200만 원 대출은 이왕과는 달리 연간 1%포인트의 리자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신건의 노리는 재정리자 보조는 올해 국가가 소비수업 경영주체 대출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한 덕분입니다. 리자 보조 범위는 기존의 외식업,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에서 소매업 등 3개 소비 분야가 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분기에 새로 발행한 소비수업 영업주체 대출 중 70%는 왕신건과 같은 소형 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입니다. 대출 자금은 식당 확장, 민박 업그레이드 등 소비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재정과 금융을 동원해 일련의 내수 확대 정책을 혁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비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 특별 보증 등 세 가지 새로운 정책을 내오고 설비 갱신 대출의 리자 보조 범위를 확대했으며 각 지방의 자금 참여를 유도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건성 용암시 한 기업은 지름형 족제 장비를 도입해 3분 30초 만에 컨테이너 트럭 한 대를 가득 채울 수 있었고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생산 능력 확대가 시급해졌습니다. 3,550만 원의 대출은 기업의 자금 공백을 신속히 메워주었는데 이 대출은 중앙재정의 1.5%포인트 리자 보조와 지방재정의 1%포인트의 리자 보조를 받을 수 있어 새 생산라인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재정과 금융의 협력으로 중소기업과 용세기업의 대출, 설비갱신대출, 서비스업 경영주체대출, 개인소비대출 등 신규 대출 8조 8천억 원 이상을 유도했으며 실리를 챙긴 경영주체는 271만 개, 조민소비자는 연인수로 5,419만 명에 달합니다.
1: 2026년 전국 통일대학 입시가 7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험생 규모는 총 1,29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시험 첫날인 오늘은 주요 과목인 어문과 수학시험이 치러지며 각 지에서는 대학 입시 수호 작전을 통해 철저한 시험 조직과 봉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평강대학 입시 실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대학 입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장에서는 스마트 보안 검색 게이트 플러스 인력 검색이라는 이중 모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이는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 행위 장비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여 지능형 순찰 시스템과 함께 시험 안전을 위한 촘촘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소성 남경시 제9중학교의 곽성 교무위원은 올해 시험장의 새로운 설비와 기술을 다수 도입하고 신호 차단기와 AI 지능형 감독 시스템을 활용해 모든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 입시 기간 사천, 중경, 광동, 강서 등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 지에서는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로선을 미리 기획하여 시험장 이동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교통 상황에 따라 유도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응담시 공항국 교통경찰지대 신강대대의 재진욱 부대대장은 시험장 링근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교통 관련 사건을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혼잡 발생 시 즉각 소통을 확보해 도로의 원활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들어 국가개발은행이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통, 물류, 에너지, 수리, 도시, 정보, 과학기술 등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전면적으로 지지하고 전 생명조기 금융봉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발급한 인프라 대출은 4,406억 원으로서 유효 투자 확대를 다그쳤습니다.
1: 국가홍수 가뭄 방지 총지휘부가 6일 중경과 귀주에서 홍수 방지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또한 비상관리부와 자연자원부의 합동 분석에 따라 같은 날 중경과 광서에 국가지질재해 4급 비상 대응을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역은 순찰, 점검과 조기경보 관측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들을 지체 없이 대피시킬 것입니다.
0: 6월 6일은 전국 안구 건강의 날이며 올해 주제는 모두가 누리는 안구 건강입니다. 14차 5개년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안구 건강봉사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성과시 현 3급 안과 의료봉사 체계를 한층 더 완비화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기술 지방에 보급하면서 인구 100만 명당 백내장 수술률이 14차 5개년 국내 안구 건강계획 목표치에 도달했습니다.
1: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가 6월 6일 자체 개발한 글로벌 해양현상 지능형 예보 대모델인 랑하해양 대모델 2.0 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 대모델 구도를 기반으로 기존 수치 계산 방식의 예보 성능 한계를 돌파해 태풍, 강수, 해빙 등 6가지 해양현상의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해양재해 예방과 피해 저감 등의 지능형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0: 이란 모메니 내무부 장관이 6일 저녁 파키스탄 나크비 내무부 장관을 접견했습니다. 모메니 내무부 장관은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의 이번 방문 과정에 변경 안전, 마약 퇴치, 테러 대응을 포함한 쌍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량측은 또 경제 영역에서 양국 간 연간 무역액을 3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나크미 내무부 장관은 이번 방문은 당면 정세에 관한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총리의 특별 소환을 이란 최고 지도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형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파키스탄 관원의 노력으로 지역 위기가 최대한 빨리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란 외교부가 6일 성명을 발표하고 페르샤만 연안의 이란 레이더 시설에 대한 미국의 습격을 규탄하고 이는 이란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성에 대한 침범이라고 표했습니다. 성명은 효전 협정을 반복해 위반하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미국이 긴장세를 완화하고 안정 궤도로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증명했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모험주의 행동으로 지역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불법 행위가 불러온 모든 결과와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그 어떤 정세, 고조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레바논 아운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레바논 남부의 한 레바논 정부군 순찰대를 습격해 장교 2명과 장병 1명이 숨졌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이번 습격은 레바논 주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0: 국제법과 국제준칙을 공공연히 위반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긴장세를 지속적으로 격화한 행위 중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아운 대통령은 레바논은 자신의 이익을 확고하게 수호할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이날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에서 레바논 정부군 군용차 한 대를 습격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전 행동 목표는 레바논 진주당이지 레바논 정부군이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5일과 6일 이틀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진주당 무장 인프라 150곳에 대해 공습과 화력 타격을 가했습니다. 타격 목표는 무기 저장고, 지휘센터, 로켓 발사 장치, 군사 행동에 사용하는 기타 시설을 포함했습니다. 이란 시설은 이스라엘군 부대에 대한 레바논 진주당의 습격 계획에 사용됩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군 장병 2명이 최근 레바논 남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이 6일 전한 데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이날 밤 가자지구 남부를
1: 연료와 교통, 항구 기반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의 临시 배치소가 포함되었습니다. 러시아 방공망은 유도 항공 폭탄 13발과 하이마스 로켓포 4발, 고성익 무인기 91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무장부대 총참모부는 6일 자국군이 러시아군 집결지, 무인기 통제소, 포병 시스템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상크트페테르부르크 지역까지 진입해 러시아 해군 군수품 창고와 크론슈타트 군사기지를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석유 저장기지도 타격했습니다.
0: 세계보건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6일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보고한 에볼라 확진자 수는 로계로 471명, 사망자는 84명입니다. 특히 하루 만에 두 나라에서 보고한 신규 확진자 수는 100여 명, 사망자 수는 20명입니다. 에볼라 확산 속도에 대해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전에 규모가 5억 1,800만 달러에 달하는 긴급 대응 계획을 공동 가동하고 향후 6개월간 전염병 관측, 실험실 검사, 감염 예방 통제 사업에 진력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에볼라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더 빠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염병을 통제하고 전염병 사태의 영향을 받는 국가를 돕고 린국이 예방사업 요건을 마련하도록 협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종익 강설회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개배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중국과 재령역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하수 코너 시간입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작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소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예, 당시 중국 공산당 동산현 제1구 사업위원회 서기였던 공문창은 장정들은 국민당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이기에 그들의 가족을 전쟁 피해 가족으로 바꿀 것을 건의했습니다. 상급에서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가족

정도로 병력 차이가 현저했지만 동산 군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싸움으로써 전국적으로 버위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쟁 피해 가족들은 국민당은 우리 가족을 잡아가지만 공산당은 우리를 가족처럼 돌봐주고 있으며 귀신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당을 위해 섬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민심은 실사구시에 의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간부들의 실사구시 여부는 여러 측면으로 고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참말과 바른말을 하는가, 실제적 일을 하고 실효성을 추구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바람 따라 돛을 나는 세상 물정의 밝은 사람, 모순을 감추고 대평성세의 가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거치대에 열중하고 실제적 일을 하지 않는 사람, 공명심에 사로잡혀 눈앞의 성공과 리익에 급급해하는 사람은 모두 사심과 잡념을 가진 사람들로서 진정한 유물론자가 아닙니다. 젊은 간부들은 립신과 처사에서 당성을 견지하며 솔직하게 말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을 당성 소양과 단련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과감히 진리를 견지하고 독자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며 무실력행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당과 인민의 사업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전한 성장에도 유익합니다. 정직하다고 해 아둔한 것이 아니며 성실했다고 해 손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당에 충성하지 않고 정직하지 못하면 사리사욕을 탐해 연출이나 뒷문거래나 권력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잔꾀를 부리게 되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그 해를 입게 됩니다. 셋째,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책임지는 것은 간부의 직책이자 가치입니다. 당이 간부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것은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려는 것이지 나으리 행세를 하며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과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과업은 더없이 막중하므로 과감히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과 성취의식이 결여되고 집행력과 전투력이 없으면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책임지고 일을 성취하려면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 되며 실속 있게 일하고 정적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나는 양진의 학사들이 공담만 하다가 정무를 망쳐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왕연은 그들 중 대표적 인물로서 누구도 그의 언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서진 말년에 가족 부목 성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낙양을 침공하자 태위 왕연은 토벌에 나섰다가 결국 실패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성덕이 왕연에게 서진이 실패한 원인을 묻자 왕연은 백방으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노라고 했습니다. 이에 성덕은 명성이 자자하고 둥책을 맡겨 있는 태위가 젊어서부터 백발이 된 지금까지 조정에 출사한 줄 알고 있는데 어찌 조정의 정무에 참여하지 않았겠는가라며 태위의 죄는 바로 전하를 파괴한 것이라고 왕연을 질책했습니다. 후에 왕연은 성덕이 보낸 사람의 손에 죽게 됐는데 죽기 전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실제적 일을 했더라면 이 지형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0: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코크의 정확한 스모그 퇴치를 지원하는 중국 타이 슈퍼 관측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방콕 북부에 위치한 타이 농업대학 강이동 옥상에는 흰색 상자가 조용히 솟아 있습니다. 상단의 샘플링 장치 7대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공기 샘플을 채취하고 데이터를 분석 플랫폼에 실시간 전송합니다. 옥상에서 방콕 도심을 바라보면 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붐비고 있습니다. 중국 타이가 합작해 건설한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의 중요한 단계적 성과로서 올 4월에 가동한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미세먼지 성분, 기체 오염물, 기상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방콕 공기오염의 정확한 근원과 과학적 관리에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방콕에서 공기오염은 두드러진 환경문제가 됐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공업활동, 주변 지역의 생물질 연소 등 다양한 오염원이 서로 겹치면서 방콕의 공기오염은 출처가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변화가 뚜렷한 등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면 방콕시는 학교 휴교, 대중교통 무료, 마스크 지급, 재택근무 장려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 타이 측 책임자인 타이농업대학 환경학원 수랏 볼러 교수는 방콕의 대기오염은 다양한 오염원이 함께 작용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원 분석은 방콕의 대기오염 퇴치에 중요한 임무라며 예전에 초미세먼지 오염원 분석을 한 차례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금은 관측소의 실시간 분석 기술을 통해 몇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오염 모니터링과 추적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랏 교수에 따르면 현재 관측소는 이미 근 두 달간의 수치를 수집했으며 일부 매개 변수는 점차 조정 중입니다. 앞으로 관측소는 방콕의 기존 공기질 감청 네트워크와 데이터 공유를 실현해 공기질 관리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정부가 관리 결책을 제정하는 데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설비 제공 측인 중국 역학과학기술 호남주식위원회사 해외사업부

동남아 기술 경비 왕본랍에 따르면 관측소의 감시 측정 설비,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에서 플랫폼 응용까지 모두 자주적으로 연구 개발했으며 실시간 과림물 조별 분석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레이더를 배치해 과림물 공간 분포 감측을 실현해 과학연구 일꾼들이 오염 내원을 재빨리 식별하도록 도와줬습니다. 2025년 6월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은 방콕 시정부 타이공업연합회 력합과학기술 호남주식유한회사와 함께 방콕 청정공기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대기환경 슈퍼관측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속에 따르면 관련 프로젝트 기술 선도자로서 중국환경과학연구원은 관측소를 이용해 오염 원인과 정확한 근원을 분석하고 3차원 공기질 모델의 지능 예측과 평가 조치의 성과를 결합해 방콕 오염 예방 통제 결책의 재정과 실시에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방콕가 더 과학적인 대기 환경 감측, 평가와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관련 관측소는 중국과 타이가 환경 보호 분야의 협력을 끊임없이 심화하고 있는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방콕 외에도 타이 북부와 동북부 지역도 최근 몇 년 동안 공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랏 교수는 타이는 한층 더 완비화한 공기 오염 정비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기질 감측, 오염원 분석, 데이터 분석과 정비 기술 등 면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기에 타이에 많은 참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공기오염 관리 분야에서만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 협력을 물환경 정비, 탄소 배출 감축 등 여러 면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재력력의 협력을 기대하는 수리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후와 폭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박근혜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수리남 수도 파라마리보에서 중국 기자와 특별 인터뷰를 진행할 때

수리남 공공 공정부장 증금영은 석유가스 산업의 대개발 전야에 놓여있는 수리남은 기초시설, 녹색발전,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등 영역에서 중국과 상무협력을 가열층 심화하고 발전기회를 공동 공유하며 호혜상생을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수교 50주년입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은 수리남 독립 후 가장 일찍 외교 관계를 건립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상무 관계는 끊임없이 심하고 협력은 날로 긴대졌습니다. 우리는 수리남의 중국인 군체가 이룩한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수리남에 대한 중국의 장기간 지지에 사의를 표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21세기 초부터 상업 무역 분야에서 중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 현지의 신형 상업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또 대량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도입해 현지의 경제 발전에 활력을 주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수리남 거리에서 사람들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대형 상가를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시설은 수리남 공공공사부의 주요 직책 중 하나입니다. 증금영 부장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선진 기술을 운용해 대량의 도로와 교량 항목 건설에 참여함으로써 수리남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건설사의 고효를 사업 방식을 두고 현지 민중들은 효를 차기도 합니다. 증금영 부장은 중국 건설사들이 보여준 책임적 자세가 존경스럽다며 이는 수리남 국민이 선호하는 품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리남의 가장 절박한 발전 수요에 대해 증금영 부장은 배수 시스템과 해안 방호 건설이 급선무라고 표했습니다. 증금영 부장은 얼마 전 심각한 도시 침수를 겪으면서 배수 문제가 매우 두드러진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수리남 근해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발견한 후 인구가 70만 명인 이 남아메리카 나라는 국제 석유 거두의 새로운 투자지가 됐으며 첫 번째 개발 프로젝트는 2028년에 정식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유가스 산업을 가동하기 전야에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과 중국 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28년 이후 석유가스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수리남 주택 공급은 신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국내 수요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가 되면 수리남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로 교량, 해안 방호,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수리남과 중국은 넓은 협력 공간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한창 디지털화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가스 대개발을 정식 시작하기 전에 정부 관리 체계를 한층 더 보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은 인터넷 인프라를 승격하고 전자 정무 건설을 추진하길 희망하며 중국과 세계 각지의 기업이 수리남에 와서 투자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찍 수리남 무역공업관광부장을 지낸 증금영 부장은 수리남은 두터운 중국인 사회 기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특색을 띈 관광 자원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드넓은 열대우림, 풍부한 생물 다양성, 독특한 생태 경관을 갖고 있는 수리남은 갈수록 더 많은 중국 관객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금영에 따르면 양국 수교

52년은 수리남과 중국이 진선을 회고하는 중요한 시각일 뿐만 아니라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는 데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정금영 부장은 양국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고 더 풍부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길 기대한다고 표현했습니다.

0: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신춘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한강을 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곳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4: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5: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6: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0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5: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4: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6: 무엇일까요?
4: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1: 연결 종합 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0: 지금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래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엔지롱메이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엔지 종합광播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시거나 수신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둘이 둘이 불러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배우셨다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안용수 마법사 가수의 둘이 둘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이 노래는 오정식 작사, 임종철 작곡으로 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36번, 793-3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명월구의 밤이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경례의 노래입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달 밝은 이강산 경치가 좋아서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그 이름 명월구라 불리였는가?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명월구의 달빛이 하도나 아름다워.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이룡이 내려 자리를 잡았네. 자리를 잡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명월산 굽이굽이 감도는 물결에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밝은 달 실리어서 춤을 추는가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부드러운 달빛이 하도나 정다워서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이룡도 이밤내 고향 찾았네 내 고향 찾았네 아 명월구의 밤이여 아 명월구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달빛 안고 단꿈 꾸는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고향의 밤이여.

네, 김현준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애의 명월구의 밤이여 함께 배워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순 작사, 안홍민 작곡, 황영예의 명월구의 밤이요.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 매체 중심 엔지 롱메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 자 계속해서 명월구의 밤이여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달빛 안고 단꿈 꾸는 는 올라 꾸는 아닙니다. 꾸는 올라갑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명월구의 밤이여 다 함께 배워봤습니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33번, 79133번입니다. 자, 2절 끝나고 고향의 밤이여 한 번 더.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업무에 대해 내린 지시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지방의 실제와 결부해 립법, 감독 등 사업을 창조적으로 잘 수행하자. 2019년 7월 현급 이상 지방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발전시키고 완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지난 40년 동안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의 령도와 인민의 주인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직책과 소임을 다하며 개척적으로 매진해 오면서 지방의 개혁과 발전과 안정사업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세에서의 새로운 과업은 인민대표대회 업무에 보다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인민대표대회 업무에 대한 당주왕의 요구에 따라 지방당위원회에서 당주왕의 기본 방침을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결책과 포치를 둘러싸고 지방의 실제와 결부해 립법사업과 감독사업을 창조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개혁 난관 돌파 임무 수행에 보다 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또한 동급 당위원회의 령도를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민대중과의 연계를 밀접히하며 인민대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해 대중의 염원과 사정을 파악하고 대중의 지혜를 모으고

모으며 법치로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내부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 업무의 전반적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0: 농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산문집에 수록된 후진호 선생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지노 선생. 도쿄도 별다르지는 않았다. 우에노의 사쿠라꽃이 만발할 때 바라보면 분홍빛 구름이 빗긴 것 같다. 꽃 아래에는 청나라 류학생 속성반의 학생들이 무리지어 있었는데 변발을 돌돌 감고 학생모를 써서 머리가 잔뜩 쳐들린 모습이 마치 후지산처럼 보였다. 어떤 사람은 변발을 풀어 평평하게 얹어 모자를 벗으면 기름이 번들거리고 처녀의 머리 모양 같아 보였는데 거기다가 고개라도 갸웃한다면 한결 그럴듯 하였다. 중국 류학생 회관의 현관에서 책 몇 권을 팔아 이따금 가서 둘러보는 것도 좋았다. 오전 중에는 안쪽에 있는 양식으로 된 몇몇 방에도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되면 마루가 있는 한 방 안에서는 늘 퉁퉁거리는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먼지가 자욱하였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댄스 연습장이요 하고 알려주었다. 그럼 다른 곳에 가볼까? 나는 센다이 의학 전문 학교로 가보기로 했다. 도쿄에서 출발하여 얼마 걸리지 않아 니뽀리라고 쓴 역에 도착을 하였다. 웬일인지 나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미또인데 이는 명나라 유민 주순수 선생이 객사한 곳이다. 센다이는 작은 시였다. 겨울에는 몹시 추웠고 아직 중국 학생이 없었다. 아마 물건은 드물수록 귀한가 보다. 북경의 배추를 절강에 가져다 붉은 노끈으로 뿌리 쪽을 동여 과일 상점 앞에 거꾸로 매달고 산동채라고 하며 복권에서 야생으로 자라온 알로에를 북경에 가져다가는 온실에 넣고 룡설산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달아준다. 나는 센다이에 가서 이와 비슷한 대우를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학비를 면제를 해주고 몇몇 직원들이 나의 숙식에 신경까지 써주었다. 나는 먼저 감옥 옆에 있는 하숙집에 들었는데 초겨울이면 너무 추웠고 여름에는 모기가 많았다. 후에 나는 이불로 온 몸을 감싸고 옷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는 콧구멍 두 개만 내놓았다. 계속하여 숨을 쉬기에 모기가 그곳에는 접근하지 못해 편히 잘 수 있었다. 음식도 나쁘진 않았다. 그런데 한 선생이 이 하숙집에서는 죄수들의 밥도 지어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몇 번이나 말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책들을 끼고 다녔다. 그는 책을 책상 위에 놓고 나서 늘 저기 소개를 하였다. 나는 후지로 겐큐로라고 합니다. 뒤에서 몇몇이 웃었다. 그는 계속하여 해부학이 일본에서 발달한 역사를 강의를 하면서 그 크고 작은 한무지의 책들은 곧 그에 관한 학문이 담긴 저작이라고 했다. 처음 몇 권은 선장본이었고 중국 역본을 번역한 것도 있었다. 번역과 새로운 의학을 연구를 하는 데서 그들은 중국보다 별로 빠르진 않았다. 뒤에서 웃고 있던 학생들은 지난 학기 락자하여 류급한 학생들이었다. 이미 1년 동안 지냈으므로 정황을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신입생들에게 한 명 한 명 교수들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다. 후진호 선생은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데 때로는 넥타이도 매지 않는다고 했다. 겨울이면 낡은 외투를 입고 덜덜 떨며 다녔는데 한 번은 기차에 올랐다가 차장이 소매치기로 오해하고 차 안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까지 했다고 하였다. 그들의 말이
정답인 것 같았다. 나도 그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강단에 오른 것을 본적 있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만나요.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네, 놀고는 싶은데 제대로 놀기에는 조금 마음이 또 내려앉고 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 때는 잡념을 버리고 노는 것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네, 충분한 휴식은 더 좋은 효과를 나에게 가져올 테니까요. 네,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하고 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중간할 거라면 차라리 확실하게 놀든가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리로는 잘 아는데 참 그게 안 되죠. 네, 기회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쉬는 날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힘들어지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휴식도 좋지만 너무 긴 휴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짧게 놀더라도 놀 땐 시원하게 편안하게 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혜연 가수의 괜찮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요, 간사해서 수많은 좋았던 기억들보다는요,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면서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서운함보다 함께한 좋은 기억을 먼저 떠올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를 배려해줘서 손해를 볼게 없다면 배려해주는 편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때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단정을 지으면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은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요. 또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좋은 친구를 혹시 잃지는 않으셨나요? 네, 내가 아프다고 해서 상대를 굳이 꼭 아프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통쾌해 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이랍니다. 네, 류철석 가수의 노래 상봉 듣겠습니다.

영어로 쓰인 가장 뛰어난 전쟁 소설이자 블랙 코미디 중 하나입니다. 네, 1961년 출판된 평범하지 않는 이 소설에 어떤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충격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캐치 2.2는 불합리성의 문제와 초현실주의를 미국 문학의 주류로 만든 획기적인 저항 소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주인공 요사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 작은 섬 피아노사에 건설된 미국 공군 기지에서 폭격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의 비행 종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대원들에게 일정 수의 작전을 수행하면 고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터무니없게도 아무도 떠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작전 수를 늘립니다. 네, 전쟁 관료주의의 부조리는 단순하면서도 교활한 공군 규정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네, 이 소설의 제목 캐치 2.2는 정신 이상으로 여겨지는 군인이라면 군사작전에서 면제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비행에 나갈 수 있을 만큼 멀쩡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괴상한 사람과 부적응자들이 등장합니다. 폭격기 중대 사령관은 메이저메인한 이런 장치는 독자를 완전히 정신없게 만듭니다. 한편 폭격기 비행대의 익살스러운 행동들로 이 소설은 배꼽 빠지게 우스운 희극이 되지만 상황은 비극으로 변합니다. 네, 블랙 코미디의 대가인 헬러는 진실을 무심한 듯 서서히 드러냅니다. 마침내 웃음을 유발하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들이 실제로는 치명적이게 심각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네, 헬러 캐치 2.2가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정 상황이 아니라 현대사회 전환에 팽배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다룬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네, 이런 메시지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 반체제 반문화 운동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화 가수의 새로운 길 듣겠습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생 수업, 교양 수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문학 작품 캐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조지 푸헬러의 캐치 22는

그래, 인생에서 특별한 일이 생기는 법은 아주 쉽습니다. 재미없고 의미가 없더라도, 혹은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움직이고,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른 누군가

네, 운전을 할때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작 그 욕을 듣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내가 뱉은 말들은 내가 주워 듣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담배처럼 끊기가 쉽지 않아서 욕을 달고 생활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시적인 분노와 화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마십시오. 결국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네, 도리어 일이 악화되는 거죠. 때로는 내 분노를 숨기고 웃어넘기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내 감정의 주인공이 되어서 진정으로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방휘영 가수의 노래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은 원래 모든 문제의 기준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잘해준 것과 서운한 것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게 됩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받았던 도움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들 대부분은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기꺼이 침묵을 해주십시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랍니다. 구려노카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사람은 변합니다. 과거 나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또한 계속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과거의 기억으로 한 사람을 판단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공정한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더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질 수가 없거든요. 네, 사람 관계는 뭐 이기고 지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계절 같은 남자.

0: 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爱是凌晨四点半，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四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奏中朝两国。习近平在金正恩陪同下检阅朝鲜人民军三军仪仗队，仪仗队员用朝语高呼祝习近平同志身体健康，

一秒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为您带来最纯正的美味体验。延吉商。